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을 반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오늘 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조금 더 즐기면서 이 하루를 선물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믿음의 기본값을 기억하며 기본이라도 잘해나가는 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더불어서 최재호 목사님 평안하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 말씀까지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어딜 가나 기본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기본은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이라도 잘할 수 있는 신자,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자로서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이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어지는 찬양은 희주일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사랑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께는 용기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희주일의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아멘. 소리엘의 지명현의 음성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괜찮은 아침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앞서 SOS를 통해서 욥기서의 말씀도 살펴봤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꾸준함 그리고 정결함 이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뭔가 코너에서 또 목사님 분들이 네, 게스트 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참 통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죠. 제가 이제 주일에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최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수록, 그리고 그의 믿음이 깊어갈수록 점점 그의 지위가 낮아졌대요. 그쵸.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조차 더 낮아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건 그의 지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지위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절대 높아지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나 높아졌지. 하지만 요셉은 그의 지위가 어떠함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 가운데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점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곤란에 처하는 것 같고 환경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그를 빛나게 만든 건 그런 자리나 신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역할이 있겠죠. 뭐 제가 방송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각종 우리 간사님들, 우리 지금 또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아까 4420번님처럼 각자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쓰는 그런 일상의 또 주의 일꾼들이 있죠. 오늘 그 자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위나 어떠한 신분, 자리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실 거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저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네, 들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꼭 삶으로 실천해 내길 바라면서 오늘 괜찮은 아침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 제목을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는 제자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도 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할 때? 살아있을 때 오시겠구나. 정말이라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나 곧 어디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곧 뭐 할 거니까? 승천할 거니까. 이 기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성도들 중에 초대교회가 95%가 다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뭐예요? 교회에 드려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정말 선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거든요. 야, 저분이 자기의 큰 땅을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 일을 나도 해야지라고 누가 마음 먹어요?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을 먹어요. 얼마나 귀해요? 나도 저분이 행한 것처럼, 저분이 귀한 선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그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쵸? 자기의 소유를 팔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하면 돼요? 솔직하게, 아이 베드로요, 제가 집을 팔아 있는 걸 다 팔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얼마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를 요만큼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 가보면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너희가 나를 속였도다라고 말하고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그 후반부에 가서 삽비라가 아내가 죽을 때는 베드로가 묻거든요. 이게 정말 너희가 판 바치려는 전부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네, 전부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절반을 가져왔든 3분의 1을 가져왔든 얼마를 가져왔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가져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뭐 한 거예요? 과장하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서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받아요? 책망을 받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의 반면에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칭찬받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이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큰 그릇이다. 왜냐면 실수한 사람 다시 품기가 어려운데 뭐예요? 다시 품어주는 거 보면, 야, 그야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의 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제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예루살렘 공회를 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지금 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차 전도여행에 들렀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지방을 들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1차 전도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뭐가 되었더라? 제자가 되었더라.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도바울을 둘러쳐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실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둘러 때려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서 성밖에다 갖다 뭐예요? 내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다른 역본에는 바울이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아나스타샤 부활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돌에 맞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본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증거하다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을 용납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돌로 때린 거예요. 이걸 본 거거든요. 디모데가 봐요.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막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복음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그가 누가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 이 형제란 누굴 말해요? 성도들에게 디모데야말로 뭐가 되었더라? 칭찬받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제자답다라고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용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편지마다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사는 비결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오이코도스라고 해가지고 집을 세우듯 덕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의 편지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어디로 올려보내시고 싶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요. 60만 중에 12명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요. 나머지 10명도 각 지파다마다 루벤, 시몬, 레이는 빼놓고 유다, 이사갈, 뭐 여러 가지 모든 지파, 12 아들의 지파로 뽑혀, 대표자로 뽑혀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간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 땅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땅인 건 맞지만 도저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입니다. 그들의 땅에 거하는 자석은 거인족 속이고 힘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뭘 줘요? 불화감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주눅들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10명의 무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보고도요, 자기 시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을 호도하게 된 10명의 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가서 보세요. 13장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10명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 꼭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가나안 땅 점령을 대표자로 세웠는데 그 대표자답게 뭐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진 못하고 뭐한 거예요?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는 행태까지 만드는 이 10명의 참 못된 사람들. 그와 반면에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맞습니다. 그들이 키가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 빼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일꾼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자라고요? 믿는 유대 여인이라고 말해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헬라인 지파의 사람이니까 뭐 어릴 때 뭘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의 특징이 어디에 먼저 찾아갔어요? 자기 민족과 동포를 사랑한 관계로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에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회당에 들어오게 할까요? 못 들어오게 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요, 하고는요, 식사도 안 해요. 그런 유대인인데, 바울에게 말한 거, 너 할례 받은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지 않은 저 헬라 남자의 아들과 함께 동행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봤더니 구원받고 믿는 자답게 사는 데는 할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올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굳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네가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할례 받지 않은 관계로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복음 증거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데 전혀 할례가 문제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함께 할례를 받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자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덕입니다. 그거 내가 안 해도 돼요. 나랑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들께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 내가 나의 뭐예요? 피를 무릅쓰고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였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일 나랑 상관없어요. 그 일 내가 안 해도 돼요. 그 일 안 되고 내게 돌아온 영광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증거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피해, 그 어려움, 그 수고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건강한 제자가 됩시다. 초대교회에 어려운 과부들을,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99%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두 부류예요. 본토 유대인, 토박이 유대인이 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기거한 유대인들은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보면 수많은 나라에서 같이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자기는 알지만 남은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이 많은데 본토 유대인들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구제하는데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는 예수 잘 믿지만 연결이 다 있지 않으니까 소외되고 구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겪는 일이 발해지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하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우리가 전념할 테니 이 구제하는 일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0: 감당해라. 그래서 누굴 세워요?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세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고요. 빌립 집사님은 뭐 했어요? 사마리아와 여러 곳을 다니며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실을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지금까지 에디오피아에 뭐가 있어요? 콥틱 종교가 있는 기독교가 있는 나라로 세워진 역사가 빌립 집사님의 사역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니골라가 문제예요.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돌아왔는데 전에 유대교인이었었는데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을 은혜 필요 없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안주의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안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가 2%가 첨가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듯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 행위가 더해질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갈라디안 이단이에요. 사도바울이 이걸 배격하죠. 그거 아니다. 은혜는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니골라가요. 당을 만들어요. 야,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한 세 가지, 그만 이방인들에게 행하지 말는 것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 것. 세 번째, 음행하지 말 것. 이방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 왜?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뭐예요? 그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너희가 최소한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모아해 준 거예요. 가르치고 전해줬더니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수가 더해지더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교회가 더 강건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거든요. 그것이 건강한 제자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칭찬받고 덕을 세울 줄 알고 믿음이 건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대안학교의 이사장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7살 된 딸이 그 학교에 다닌대요. 그런데 학교 복도에서 아빠를 보면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요,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딸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냅다 부르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딸에게 말했대요. 학교에서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아빠가 학교에서는 이사장이잖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복도에서 이 딸이 아빠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사장! 너무 귀엽죠? 직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빠와 딸인걸요.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힘 얻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삶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1: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히즈워십의 아바 아버지 라이브 찬양이었는데, 아바 아버지 찬양 뒤에 요게벳의 노래 후렴이 딱 이렇게 붙으니까 정말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우미셸 목사님의 파워풀한 찬양 인도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려서 부르게 되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하면 목욕을 하고 와서 썼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아바라는 말은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표현이고요. 엄청난 친밀감, 신뢰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아바, 아빠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며 찾아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힘차게 같이 불러봤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나목의 찬송이었고요.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고요. 4821번님. 하나님께 더 친근히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방송 들으며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대요. 1344번님, 어린이집 교사로 6세, 7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대요. 너무 귀엽겠네요. 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저도 섬기겠습니다. 피리님도 늘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 주저 없이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배울 점들이 좀 있다. 그래요. 8923번님이 주님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이 순수한 고백 참 아름답습니다. 8872번님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만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보면서 기도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사랑으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좀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또다시 기억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316번님이 병원 진료 기다리면서 듣고 있대요.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길 기다리신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얻고요.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기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진료 잘 받으시고요. 치료의 과정들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868번님이 어쩜 믿음의 사람들은 글도 잘 쓰시는지요. 여러 사연을 듣고 힘내고 함께 공감하는 이 시간이 은혜라고요. 늘 찬양도 잘 선곡해 주시는 PD님의 센스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 7714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 느껴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감사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고백했어요. 강명식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도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친근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그 자녀된 특권으로 더 힘을 얻어 이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배 속에 열 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0: 되겠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가 오고 날이 약간은 우중충한 그런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비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면 꽃이라면 어떨까? 비를 기다리는 꽃에게 비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같습니다. 비가 와야 뿌리가 깊어지고 메말랐던 잎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어쩌면 기도도 그런 것 아닐까요? 기도는 상황을 당장 맑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바꾸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비가 오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비를 통해서 저를 더 자라나게 하시는군요. 라고요.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하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과 첫 번째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날 함께 하시는데 네, 또 긴장을 많이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1: 많이 떨립니다.
0: 네, 근데 또 하필 또 비 오는 날에 모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1: 아, 근데 좋습니다.
0: 생각해보니까 더운 날보다 시원한 날에 모시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좀 마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아, 오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요.
0: 네.
1: 아,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뜻 구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0: 아,
1: 이런
0: 네.
1: 마음 가지고 네. 기대하며 또 떨림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0: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소망의 기도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로 네, 이 시간을 열고 있는데 위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로 이 시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
1: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단비를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얼굴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 두심에 내가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청취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모든 일들 속에서 소망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

앞에 익명,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한 곡 함께 할게요. 비 오는 날에 참 기다리게 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성령과 새 생명을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실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아들 김준유. 아들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열의가 쇠하여진 것 같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드님과 본인을 위한 또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0: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한정실 성도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실 네. 성도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드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아드님이 일을 옮기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거든요.
0: 아, 네.
1: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상황 때문에 이 일을 옮기려고 하지만 결국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아드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인 목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일들을 그런 일자리들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0: 아멘.
1: 그래서 아드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그리고 그 사인이 보여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흙과 같이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믿음의 열의가 쇠하여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도 쇠하여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항정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많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들을 더 깊이 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정실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우리 한정실 성도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시간들 속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는 시기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다른 많은 환경들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0: 아, 네.
1: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달려갔던 길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향하여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정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들 김준유 성도님 운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옮겨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드님의 소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아드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로 어떠한 찬양으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더 물으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0: 아멘.
1: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그 상황들 속에서 마지못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드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증 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무릎 통증이 서서히 나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는요. 예전에 제가 큰 언니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질로 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제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9507번님 정말 극동방송 전지사의 기도 요청을 할 만큼 기도에 늘 진심이신데 이제는 본인이 네 이제 당신이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목사님.
1: 네.
0: 우리 9507번님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9507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0: 아멘.
1: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더 마음 가운데 원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0: 아멘.
1: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더 채우시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들을 더 많이 나누심을 통해서 몸이 낫는 것 을 뛰어넘어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성도님들과 주변에 있는 그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0: 네.
1: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뻐하면 이 중보의 기름 부으심이 더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0: 아멘.
1: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손 얹어주시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더 손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통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0: 아멘.
1: 새로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안에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그 말이 하나님 전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뒤나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전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말과 같은 그 힘줄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며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9507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 네.
1: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전에 도움받은 것을 다시금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손을 더 힘있게 하시고 그 손 위에 더 기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물질적인 어떤 도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저들의 그 아픈 것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물질들이 뚫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 네.
1: 입술의 고백 과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보의 자리 그 무릎 꿇는 자리를 주님 더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 네.
1: 하나님 모든 것을 흘려보내매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샘솟음처럼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9507번님 이 너무나 예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7087번님께서 아드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많이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밤에 아들은 다른 분들이 잠자기를 기다렸다가 모두가 잠에 들고 나면 그때서야 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이게 사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고 하다 보면 본인의 몸이 또 상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0: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군필자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때 코 고는 거

0: 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아마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생각보다 좀 간단한 이런 문제일 수 있고요.
1: 네.
0: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마음은 관계를 더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과 같이 있는 내무반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1: 네.
0: 또 요셉이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그들이 또 사랑의 마음으로 더 챙겨주는 어떤 이런 인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드님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군대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더 필요한 시간이고
1: 네.
0: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 네.
0: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네가 코를 아무리 고라도 우린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입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1: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네요.
0: 네네, 이제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이제 이런 아들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특별히 주시는 감동은 이 땅에 있는 지금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 함께 품고
1: 네.
0: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1: 네.
0: 그래서 군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군대에서 요즘에 이제 복음 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또 중보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1: 그럼요.
0: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많은 염려들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마음에 염려와 많은 찾아오는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고는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관계의 흔들림 속에 있는 그 아드님의 걸음걸음 하나님께 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내무반과 그 부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천군천사 보내주시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행하여지는 훈련과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는 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1: 아멘.
0: 보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하는 모든 일이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 아멘.
0: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어머님 열방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어미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708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과 함께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또한 익명으로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 익명 참여도 받고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국립합창단의 피난처 있으니 함께 듣고 기도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아멘. 국립합창단의 피난처 있으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피난처와 같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 볼게요. 이어서 우리 9806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면접 보고 있는 태신자 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를 넣어주었는데요. 합격이 되면 기도 응답인 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소망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태신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또 어떤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이럴 때, 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드는데, 네, 위에서 축복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9806님, 태신자를 품고 걸어가는 그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부모가 들어주고 또 부탁하면 이것들을 받아주고 하나하나 떠서 먹여주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문자 주신 9806님도 이제 이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알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이것이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지금 기도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들이 심어지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9806님 이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신자에게 맡겨주신 그 태신자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면접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신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0: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데에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더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8048번님의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사위를 위한 기도 제목 요청하셨는데 저희 사위 지금 40된 이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광 종양 수술이 있는데요. 11시부터 대기해서 11시에서 1시 사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신마취라서 깨어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거뜬하게 잘 깨어나게 하시고 수술 후에 조직검사에도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모님이실까요? 장인어른이실까요? 무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함께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마음과 이 시간이 가족들이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끈끈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근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몸의 연약한 가운데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1: 아멘.
0: 그곳에 천군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그곳에 있지 않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그곳에 있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몸을 지키시고 몸을 만져주십시오. 짐 또한은 그 의사의 손길들 또한 돕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 아주 작은 오차도 없고 이 모든 수술의 진행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그 손을 붙드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위분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하나 되어지고 더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기름이 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그 관계들을 보며 함께 축복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1416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승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평제일성결교회 김기순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임파선 유방암 수술 중에 있습니다. 집도하시는 선생님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짧지만 강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미 아마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시니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안 주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기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지금 이 수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간 가운데 그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1: 그렇죠.
0: 이 공간을 붙들어주십시오.
1: 아멘.
0: 우리 권사님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렬되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모든 그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더 지금 활성화되어지고 더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위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권사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0: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임하시고 아멘.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함께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정말 단 1도 살아남지 못하고 성령의 불길 가운데 휩싸여 사라질 수 있도록
0: 아멘.
1: 그래서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가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내일도 이 시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학교 선교 연합 사역을 전국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백석총회 학원 복음화 세미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학교 공식 절차 내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사역 모델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과 신학대학원, 지역교회를 연결한 선교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제적인 전도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은 믿는 학생 중심의 기존 기도 모임과 달리 비신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교회가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전제 조건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고 붕괴하는 학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토지만 대토받고 건축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했던 법적 불이익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에 종교시설을 포함해 새 건축물까지 분양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달리 종교시설은 건축물 공급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만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설과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가페교회 이흔재 장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전국교회와 종교시설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과의 소송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경북 안동의 한 농촌교회가 각지에서 답지한 후원으로 재건된 뒤 받은 사랑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환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안동 달마을 추월교회는 최근 새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11평 규모의 임시 예배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원정외선 사우나와 카페를 갖춘 달마을 힐링 쉼터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영기 담임 목사는 고령화된 시골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장로의 제안으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지 석 달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는 전국 교회와 구호단체의 교단을 초월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마을 추월교회는 오는 25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한편 향후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선교 사역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 근대 교육과 선교의 요람인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으로 걸어온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제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에서 약하니 힘되고 어둠의 빛 되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의식을 일깨운 서광진 선생의 친필 교가 액자 등 미공개 유물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수영자 기록카드를 비롯해 농촌 봉사와 소외 이후 섬김에 앞장섰던 소녀 선교회의 활동 사진 등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영미 교목은 이번 전시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첫 마음처럼 시대의 약자들을 품었던 믿음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백처럼 낭독되던 시편 교독문을 초대교회의 예배 찬양 전통으로 재해석한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은 지난 17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한국 찬송가 개발 원장 문성모 목사가 작곡한 시편 교창송 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시편 교창송은 선창자와 회중이

0: 말씀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음악 형식으로 반주와 화음을 최소화하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며 화답하던 안티폰 전통을 현대적 선율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비롯해 인간의 탄식과 기쁨을 담은 교창송 17곡과 독창곡 3곡이 봉헌됐습니다. 작곡가인 문성모 목사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찬양의 결정체라며 이 교창송을 통해 예배자가 관객에 머물지 않고 찬양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음악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김천창량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3: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0: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요, 보위부나 안전지도원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네,
0: 최근에 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1: 북한의 여성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0: 네.
1: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던 여성들이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했었잖아요. 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시각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0: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뭐 요즘 세대는 맞벌이가 거의 필수일 정도로 남녀의 경제력이 서로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북한이 뭐 점점 자본주의화돼가고 또 경제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도 북한의 뭐 젊은이들도 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건강한 가치관으로 행복을 읽어가는 사람,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 또 서로를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입니다.

0: 생방송 OFP데이 오늘의 첫 찬성이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아래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1: 네.
0: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0: 그럼요.
1: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또 받아보고 있잖아요.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그렇게 함께해 주고 계신데
0: 네.
1: 단비를 풍부하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도 일용할 양식이 잘 자라서 풍부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5319님 주셨어요.
0: 오늘 남부지역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중부지역에는 10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농작물 수확도 뭐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가야 되는데 혹시나 비바람에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서 학교 청소원 분이시래요. 2711님 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 비 오는 날 평택에서도 출첵합니다. 요즘 새로 출근한 곳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 네. 많은 시간이시라고 3201님도 주셨어요.
0: 사실 이 새롭게 일하는 것 때문에 또 일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건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고민이 많을 텐데
1: 네.
0: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는지.
1: 맞아요.
0: 자 그리고 교회 가서 출석하고 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오전에 예배 드리셨나 봐요. 촉촉한 비가 봄 가뭄을 해소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1: 이 단비를 반기시는 분들도 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출석 인사를 나눠주실 때 또 선물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2284님께 그 첫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그래요.
1: 두 살의 딸과 점심 먹고 후식 먹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육아 중에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또 극동방송 함께 해주시고 비 오는데 집에서 둘이 찬송 들으니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0: 야, 행복한 시간들 또 북녘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인천에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시네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지역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수요일입니다. OFP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오랜만에 저희가 이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내릴 때는 네.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살짝 역력화되면서도 오늘 또 복음통일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또 출석 체크가 참 많으십니다. 아우 감사해요.
1: 네. 또 뭐 3696님도 보내주셨고 8408님도 네. 보내주셨고
0: 여수에서 목포에서 성경 필사하고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공주에서도 오셨어요. 아유. 또 북한에 억류돼 계신 선교사님 세 분과 탈북민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408님도 짜주셨는데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북한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언젠가 또 복음통일됐을 때 우리가 쓰고

0: 들을 이야기할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이 신혼부부의 대화 후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도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아파.
5: 어머머, 다쳤나요? 아유, 여기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는데 못 봤어요.
4: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또 다쳤지? 아우, 아파.
5: 아니, 그러게 왜 자꾸 헛떡댈 겁니까? 아유, 다 큰 어른이 정말.
4: 아, 내 턱이 뭐? 아, 또 무슨 말이야, 자기야.
5: 헛턱대고 다니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진중하게. 안 그럼 또 다쳐요.
4: 아, 그만 좀 해, 자기야.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5: 아휴, 됐어요. 아무튼 이제 헛턱대지 마십시오. 다 큰 어른인데.
4: 알겠어. 이제 정신 똑바로. 됐지?
1: 큰 어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0: 아이고.
1: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0: 네.
1: 저도 그렇거든요. 뭐 문지방이 닿는다든지, 다친다든지, 갑자기 모서리에 이렇게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일 많잖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헛턱대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0: 허둥지둥대다.
1: 허둥지둥대다. 좀 급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죠. 2번.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뭔가 비슷한 뜻 같죠? 우리 지현 씨도 정답 이거 맞아요? 라고 놀라서 그랬는데.
0: 아니, 오늘 뭔가 그 대화 흐름상도 그렇고. 네. 헷갈려요, 이거.
1: 그쵸?
0: 네.
1: 자, 허턱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실수도 더 많아지고요. 다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 생각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서리에 찍기도 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깐단아기들이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부딪혀가지고.
0: 또 이게 어감상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1: 맞습니다.
0: 무턱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는데.
1: 네.
0: 물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1: 네.
0: 그렇게 불도저처럼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신 계획대로 무턱대고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 네. 지금 1번 허둥지둥대다, 2번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가운데 오답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한. 네.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1: 이 사람이 급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무턱대고 했을 때 벌어진 그런 다치는 뭐 상황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턱대다 어떤 뜻일지 여러분 급하게 보내시면 오늘 틀립니다.
0: 저희가 샵 1069번으로도 받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네. 통해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그 정답률이 한 80% 90%는 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오늘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1: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급하지 않게 심사숙고하십시오.
0: 그렇죠.
1: 헛턱대다 1번.
0: 허둥지둥대다
1: 2번.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1: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무턱대면 안 되겠죠.
1: 안 됩니다.
0: 무턱대고.
1: 그러면 실수도 많고 다시 보내야 되고 민망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찬성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3: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0: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1: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농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농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0: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이부에서 인진하고 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이부장도 오고 보이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0: 한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1: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원분들 보면은 뭐 일곱 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0: 네.
1: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던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0: 네.
1: 밖에 이제 그거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주파수를 훔끌어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로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0: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른 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끄고 또 바깥에 좀 감실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가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근데 이게 위험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안 자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더 두두면서 꾸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속,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1: 네.
0: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흥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본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1: 네.
0: 하면은 주파수를 흥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너무 극동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0: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 또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0: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 차이 퀴즈 정답은요?
2: 오늘의 정답, 아, 힌트를 드렸어도 이게 네. 오답자가 참 많아요.
0: 많았어요, 오늘. 맞아요. 헷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답은요?
2: 그래서 정답은 허덕대다의 우리말 표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맞아요.
2: 입니다.
0: 허둥지둥대다. 아까 그 꽁트에서 다친 것 때문에 허둥지둥대다라고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2: 네.
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다가 다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2: 1번 허둥지둥대다요 하시면서 아이고. 항상 집사람에게 허둥지둥대서 혼나고 삽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주셨는데 네. 아니, 사실 허둥지둥대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혼나기 마련인 게 맞죠. 헷갈리셨을
0: 항상
2: 것
0: 혼나나요?
2: 같아요.
0: 네. 7034님 문자 처음 주셨는데 정답 2번 임신 27주차 임산부입니다. 축하합니다.
2: 아, 축하드려요.
0: 우리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제가 허덕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고 있네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노력합니다. 태교를 그렇게 좀 잘하고 싶은 거죠.
2: 네.
0: 좋은 말만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품으시고 순산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허턱대고 1번이라고 보낼 뻔했어요. 2번 하시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정답 맞춰주신 0171님도 계시고요.
0: 네, 마산에서 비 오는 날에 집안 청소 중입니다. 1229님. 감기 몸살로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청소까지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쉬엄쉬엄 하세요. 아셨죠?
2: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473님. 뭔가 이렇게 통달하신 게 아닐까요? 딱 보면 딱 바로 알고.
0: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로 순종하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링크 받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2: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2: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반대로 내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슬퍼하고 아파할 리도 없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의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1차원적으로 겉표면만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1차원적인 시각을 버리고 좀 더 복잡하게 더 이면적인 부분들을 통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1차원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허황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여러 수많은 상황과 또 환경들이 있었는데 인간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무언가 결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훨씬 더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하는 것도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실험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듯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붙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잠깐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내 계속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령 가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3,000명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공공적인 모습들은 잠깐 동안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의 요 교회의 상황이 나타난 경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로 하고 또 그 교회를 이룬 이 3,000명의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격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그 형태는 여러 형태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여섯 개로 딱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축귀의 역사. 두 번째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역사.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결핍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결핍으로도 온전히 해방을 입게 되는 그 해방의 역사.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그런 화해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부조리하고 불의한 잘못된 관습과 전통과 악법이 변화되고 변혁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대교회 내에서 경험한 이런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즉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 돌아와서 처음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이 3,000명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그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참 생명이고 참 빛이다 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과 모든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내면하면서 그거대로 그 사명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제자들에게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된 사실이 맞는지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옆에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교제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가운데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내면화하고 믿겠다고 결단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스스로 잘 배우고 스스로 잘 훈련하고 사람들과 잘 나누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어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사역을 절대로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호하심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3,00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공공을 위해 내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초대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초대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살펴봤던 이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조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적인 성격의 사역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했고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돌아온 바로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에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3,000명의 그들 가운데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저 모여있지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갑자기 졸지에 이 3,000명을 한명한명 케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그들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앉은뱅이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은 적이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던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흘러넘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그가 그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냥 그를 보았을 때 너무나 그가 불쌍해 보여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은과금이 있었으면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그들에게 돈이 없었다는 일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흘러 넘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초대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합당하게 나의 삶을 살수 있을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3,000명의 사람들을 한명한명 케어하면서 그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계속 힘쓰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완전히 천착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앉은뱅이는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밖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누리거나 하는 것들에 집중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 밖으로 공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방향을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 많이 불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불어납니다. 거의 만 명 규모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 몸집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몸집이 엄청 커지는데, 교회 몸집이 엄청 커지면서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공공성도 엄청나게 강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아까 전에 읽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장 32절 35절 말씀인데, 이 두 본문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이 두 본문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이 다른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3,000명이 초창기에 모였을 때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아까 전에 앉은뱅이를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5,000명이도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만 명 규모의 교회가 되었을 때에 두 시점이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4장 32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면 한 마음,

한뜻 조금이라도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체감이 보여지는 최상급의 단어가 4장에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그 몸집이 커졌는데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성장도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공공적인 사역에 뛰어드는, 투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운동들을 우리가 계속 여섯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공성이 극대화되는 사역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체감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뛰어들어가지고 대단한 일화와 같은 사역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이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 초대교회의 사역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갔던 이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초대교회를 아주 강하게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좀 놀라운 사건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있었지만 자기 살고 있는 집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자기 잉여 재산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반 정도를 그 땅 판 금액의 반 정도를 통째로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판 그 땅의 그 값을 통째로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만 교회에 헌금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입니다. 이것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대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혹은 잉여 집을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교회에 통째로 갖다가 바쳤다고 한다면 뭐 대놓고 광고는 안 하겠지만 참 아름다운 미담으로 서로서로 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았을 때 저거 광신도다라고 욕할 만큼 큰 어떤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체감을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 교회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이 사역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끄시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끄시는 너무나 강렬하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기의 재산 가운데 반은 남기고 반은 바쳤다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사역 가운데 발목을 잡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셨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교회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사역에 완벽하게 힘썼는데 그들 가운데 이것이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책임져 주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게 있었고 그들에게 보여줄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아직 초대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는 약간의 음식과 또 그들이 주는 약간의 구제물을 보고 그걸 받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송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삶이 엄청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무언가로 인하여 풍성화해지고 삶이 여유가 있어지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며 사랑 가득했는지를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았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신 예수님의 명령을 더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 곳에 구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만약에 돈의 액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교회보다 아마 몇천 배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의 구걸을 해야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와줘라. 제발 한 번만 와봐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 난 교회에서 얻을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교회를 나올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 가운데는 축기와 치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모든 종류의 결핍으로부터의 해방과 또 도저히 함께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잘못된 오래된 전통과 관습들이 변화되고 변혁되는 일들이 그리고 교회가 공공적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한 더 신뢰함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해야 하고 그 전파는 축기와 치유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교회의 공공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변혁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공공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제대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더라. 어딘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성경에 써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것을 경험했고 나는 이것을 보았고 나는 이것을 믿었고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된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책임져주심이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뭔가를 채워주시는 것 같지 않고 책임져주시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남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0: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책임져주심과 공급해주심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는 공공성이 극대화되는 교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 첫 걸음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데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이 너무 넘치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관신적이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써져 있는지 깨닫고자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가 써져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과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 속에 무언가 다 예상되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거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깊이 들었고 그거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교회는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왔던 대로 남들이 그나마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한상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되고 길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다, 아이고 덥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모처럼 대지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우리 기분을 업시키는 시간 됐습니다.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종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이러면 선물입니다. 예. 학교 종이 땡땡땡 반대편에서 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짧게 부르시면은 정답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앱에서도 도전이라고 보내셔도 제가 더해서 딱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전 도전 도전. 자 이분들 가운데서 일단은 가장 먼저 전화 아니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선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셨어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내 영혼이
1: 종이버 중한지진 벚꽃보니
0: 와
1: 어머
0: 와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바로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1: 네.
0: 오늘 문자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1: 아 응? 방금 저희 아기가 깨가지고
0: 예
1: 같이 도닥도닥하는데 딱 귀에 꽂혀서
0: 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기가 방금 깼어요?
1: 네,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아기가 몇 개월입니까?
1: 이제 18개월이야.
0: 18개월. 어디세요, 네. 지역이요?
1: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0: 노원구 월계동에서?
1: 네.
0: 아기 키우면서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1: 저희 집엔 24시간.
0: 24시간?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좀 소개 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뭐 가족 소개라든지요?
1: 아, 저는 월계 순복교회 다니고 있고요.
0: 예예. 예.
1: 그냥 집사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아기하고 둘만 있어요?
1: 네, 아 큰 딸이 중학생.
0: 큰 딸 중학생?
1: 네.
0: 와, 늦둥이가 태어났군요.
1: 네.
0: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 있고요.
1: 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0: 그래요. 야, 오늘 첫 도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새끼라?
1: 들은 지는 꽤 되기는 하는데.
0: 그래요.
1: 언제라고 저는.
0: 와, 우리 옆에 우리 귀염둥이가 뭐라고 말하고 옹얼렁얼 하시네요. 자,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제가 선물은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0: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세트,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열무김치 하겠습니다.
0: 와 옆에 오늘 18개월도 너무 좋아하네 옆에서.
1: 네.
0: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방송 탔는데 전국 방송 혹시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1: 네.
0: 갑자기 하니까. 네. 그러면은
1: 네, 네, 네.
0: 예.
1: 네.
0: 자, 앞으로 새끼라가 좋은 점.
1: 새끼라가 좋은 점.
0: 네.
1: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을 수 있게 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새끼라를 들으시는 네. 분들이 참 많고 로고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고송 아세요? 네. 로고송 시장 로고송? 예?
1: 가 갑자기 부르시니까
0: 생각 안 나죠. 새 깨라를 들어볼까요?

0: 그쵸? 예.
1: 사람 믿고 힘내볼까요? 예.
0: 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맞네요. 자, 우리 0642번님, 오늘 남편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1: 네,
0: 정성스럽게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내 영혼이
1: 왼쪽 입어.
0: 중안재진
1: 걷고 보니
0: 슬픔만은
1: 이 세상도
0: 와, 오, 너무 탁월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1: 감사합니다.
0: 18개월 귀염둥이와
1: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
1: 예.
0: 계속 애청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월계 순복음께 화이팅입니다, 또.
1: 아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포부워십의 내용은이 은총이 뭐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교회 오늘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도전이라고 문자 앱 메시지 주셔서 제가 여기서 딱 올라가지고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이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찬양을 이어 부르시면은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을 할까요? 이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찬양이 나갈지. 본인에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받으면 바로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오늘 집을
1: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이야, 바로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저 경기도 시흥시요.
0: 시흥.
1: 네.
0: 이야, 오늘 도전, 오늘 첫 번째세요?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셨나요?
1: 문자는 보냈는데 처음 됐어요.
0: 그때도 도전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셨어요?
1: 네네.
0: 와, 자, 3060번님 축하드립니다.

0: 자,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특혜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0: 네.
1: 전파선교사로 작정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0: 와, 정말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시군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저는 꽃게장이요.
0: 꽃게장, 알겠습니다.
1: 네.
0: 게장.
1: 네.
0: 게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구나. 응?
1: 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그 방학하는
0: 네.
1: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0: 예.
1: 할때그 프로가 가장
0: 예. 그 프로가
1: 마음에
0: 2%예요.
1: 와닿고,
0: 그 프로가 2%.
1: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0: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0: 예.
1: 극동방송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0: 네.
1: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0: 네.
1: 오자마자 틀어놓고, 혹시나 오늘 느낌에 될것
0: 느낌이 오늘
1: 같아서,
0: 될것 같아가지고,
1: 네,
0: 예.
1: 한번 보내봤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를
1: 저희
0: 하시는 거예요?
1: 소개를 해야 되죠?
0: 아니,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혹시, 예,
1: 경기
0: 부담되시면.
1: 시흥시에,
0: 예.
1: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0: 네.
1: 백옥수 권사입니다.
0: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1: 네. 백옥수
0: 백옥수
1: 권사입니다.
0: 권사님.
1: 네.
0: 시흥의 행복한 교회.
1: 네.
0: 백옥수 권사님. 야, 이제
1: 네.
0: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엄청 지금 좋아하시겠는데요? 예?
1: 그럴 것 같아요.
0: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1: 아, 너무너무
0: 교회 자랑
1: 행복합니다.
0: 좀 한번 부탁드려요.
1: 이름처럼요,
0: 네.
1: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0: 네.
1: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0: 예.
1: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0: 예.
1: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0: 예.
1: 저절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0: 와.
1: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거의 완공을 다 됐고요.
0: 예.
1: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0: 예.
1: 새로운 성전에서 그 교회가 많은 그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흥에 무슨 동에
1: 네,
0: 있어요?
1: 감사합니다. 장곡동에 있습니다.
0: 장곡동에서 지금 혹시
1: 네.
0: 방학생들 있으면은 우리 시흥의 행복한 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아멘.
0: 예. 아유, 우리
1: 감사합니다.
0: 백옥수 권사님. 네.
1: 백옥수요.
0: 백옥수 권사님.
1: 네.
0: 네. 자, 또 예배까지 오늘 딱 드리시고.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진짜 우리 권사님.
1: 감사합니다.
0: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정말. 예.
1: 네.

0: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서 짧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예, 이번에 전화 통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거의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전 옆에 방학 중에 계신 분, 교회 방학입니다. 아니면 무교이신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까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야, 항상 해보면 도전이란 문자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해볼게요. 0881번님. 0881번님.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0: 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네, 옆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저 혼자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혼자 운전 중입니다.
0: 그래요.
1: 오늘 수업 마치고
0: 퇴근하고
1: 있습니다.
0: 수업 마치고 네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여기는 대구고요.
0: 네.
1: 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예.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0: 예.
1: 김유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유환 집사님.
1: 네, 맞습니다.
0: 환 집사님.
1: 네, 환입니다. 환.
0: 대구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 매주 수요일마다 네. 오후 12시 한 20분경에 찬양 예. 패키지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코너에서 같이 이서연 PD하고
0: 예.
1: 함께 코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주 동안 지금 미국에
0: 예.
1: 가셨어요. 그래서
0: 예.
1: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퇴근길에
0: 누가 미국에 갔어요? 누가?
1: 그 담당하는 같이 함께하는 이서연 PD.
0: PD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녹음 방송했고
1: 네네네.
0: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도전 중에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한 건데 또 대구 극동방송에 네.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집사님이시군요.
1: 네, 저도 사실 이 코너를 보기가 예. 참 힘들어요.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0: 예.
1: 저도 딱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0: 새끼라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예, 예.
1: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이야, 그렇구나.
1: 네.
0: 자, 아까 혹시 제가 선물 소개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네, 들었습니다. 예예. 예.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김부각이 좋습니다.
0: 김부각.
1: 네네.
0: 알겠습니다. 와, 어떻게 그러면은 대구 국동 방송에서 지금 찬양 프로그램?
1: 네, 맞습니다.
0: 코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찬송가 두 곡을 항상 이렇게
0: 네.
1: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작곡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0: 네, 우리 대구 국동 방송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대구 국동 방송은
0: 네.
1: 전국의 많은 국동 방송도 참 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0: 네네.
1: 정말. 작은 곳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0: 네.
1: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0: 네.
1: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0: 네.
1: 이렇게 함께 동참한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는데
0: 예.
1: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0: 이야, 우리 네. 김유환 집사님 대구국동방송 오래도록 예, 방송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1: 예, 전 대구 서문교회.
0: 대구 서문교회. 예,
1: 네, 네,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이야, 이 찬양을 잘 하시는구나.
1: 네.
0: 찬양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딱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0: 뭐 성악 뭐 전공하셨나봐요?
1: 네, 성악하고 지금 합창지휘 전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방학생인 분들, 무교생 분들 도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도전 샵 1069번으로 적으시고 그 도전 바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번으로 도전 하시면서 도전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쉬운 곡이 나가잖아요. 옛날 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7번님 8477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교입니다. 무교. 바로 전화 나갑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다시 거기까지
0: 거기까지만 맞나요?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사랑
1: 다시는
0: 그 다음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운전 중이세요? 운전?
1: 네.
0: 옆에 계신 분이 운전 아니면 본인이 운전?
1: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옆에, 괜찮아요.
0: 옆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옆에 갓길에 네.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무교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신데 도전 그리고 무교 8477번인 자, 천천히 천천히 하시고 라디오는 꺼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야 울리지 않습니다. 라디오는
1: 아, 그러네요.
0: 예, 네네. 라디오는 꺼주시고 정차 다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1: 다 됐습니다.
0: 다 됐습니까?
1: 네.
0: 혼자 계세요 지금 차 안에?
1: 예예. 예.
0: 본인 소개 좀 가능할까요?
1: 네, 저는 양산에 살고요.
0: 네.
1: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0: 이미숙님.
1: 네.
0: 양산.
1: 예, 예.
0: 경남 양산.
1: 예.
0: 맞죠?
1: 원동. 예, 원동 화재입니다. 예.
0: 이미숙님. 자, 지금 도전하시면서 무교라고 적어주셨는데.
1: 예.
0: 교회를 그러면 전혀 안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아, 때 몇 번 다녀보셨나요?
1: 학창시절 때, 예, 어릴 때 좀 다녔고.
0: 예.
1: 근래도 조금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0: 몇 번 나가셨구나. 성인돼서도요?
1: 예, 예. 예, 예. 근래에 가다가 말다가.
0: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무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네네. 문자를 주셨고.
1: 네, 네, 네.
0: 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다 돼갈 거예요.
0: 예.
1: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나오면 자녀고 다 저 동생이고 언니고 교회 나가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그럴
0: 예.
1: 때만 한 번씩 나갔다가 예. 이번에 또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걸 듣게 되더라고요.
0: 어.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친척들이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예, 예.
0: 극동방송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듣게 예, 예. 되신 거예요?
1: 예, 예.
0: 1년 정도?
1: 예예. 예.
0: 1년 정도 들으시니까 예. 어때요? 극동방송?
1: 아, 이 조금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계속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0: 아, 매력이 좀 빠지고 있습니까?
1: 너무 좋아. 예,
0: 아,
1: 예.
0: 너무 좋아요.
1: 항상 좋아. 예, 예.
0: 이제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몇 번 하셨겠어요?
1: 예, 지금 한 한 달 정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0: 아,
1: 조금 몇 달 나갔다.
0: 한 달 전에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지금 예, 예, 왔다 갔다 예. 하시는군요.
1: 예,
0: 자,
1: 예.
0: 오늘을 기회로 우리 8477번님, 예. 이미숙님
1: 예.
0: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도전했잖아요.
1: 네.
0: 도전해 보시면서 이제는 네.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요?
1: 예, 여기는 양산이라도 조금 원동 하대 시골 쪽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서 국제학교도 생겼고.
0: 네네.
1: 거기 좀.
0: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나갔군요.
1: 예.
0: 자, 이 시간에 예. 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번 예. 우리 결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0: 자, 우리 이미숙님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고 네. 앞으로 꾸준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요?
1: 천국 가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결단하셔서 꼭 네. 교회 가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847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막 불렀던 선물 가운데.
1: 아침은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게장으로 할게요.
0: 게장, 알겠습니다.
1: 네.
0: 게장
1: 네.
0: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다음 주에 다 다녀왔다라고 꼭 좀 문자 주세요.
1: 예.
0: 양산의 이미숙님. 제가 꼭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문이거든요.
1: 예.
0: 예수 사랑하시문. 거룩하신 말을 쓰 이렇게 나를 네.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런 찬송 이 예수 사랑하심을 보내드릴게요.

0: 송영훈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막 전화를 걸어서 찬송 한 구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학생, 무교생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1769번님. 1769번님.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어머나.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네.
0: 아이고. 자,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옆에 잠깐 차 어머, 어머.
0: 차 세웠어요?
1: 네.
0: 일단 차를 세우고 지금 문자를 보냈군요.
1: 네. 아니요. 그 잠깐 신호 걸렸을 때 문자를 보내다가.
0: 예.
1: 잠깐 여기 이제 슈퍼 앞에 뭐 할 게 있어서 차를 정차를 했어요.
0: 정차를 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군요.
1: 네.
0: 아. 근데 여기 어머. 문자를 보니까
1: 네.
0: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말로만 듣던 새끼라 들어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맞죠?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말로만 듣던 새끼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끼라를?
1: 아, 제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0: 예, 예.
1: 그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은 그분 차를 타면 늘 이렇게 새끼라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라가 예. 뭐예요? 라고 예, 했더니 예, 예. 이 찬양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0: 오.
1: 근데 늘 타다 보니까 맨날 흥얼거리고
0: 네네.
1: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0: 예.
1: 그냥 라디오를 딱 들렸는데
0: 예.
1: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새끼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예,
1: 제가
0: 예.
1: 혼자 어머 말로만 듣던 새끼라는
0: 새끼라 새끼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아,
0: 세상을
1: 네.
0: 깨운다
1: 네
0: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네. 깨우는 라디오에서 새끼라라고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저희가
1: 그렇구나.
0: 이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네.
0: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천주교신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세요?
1: 네. 그런데 늘 이걸 들으세요.
0: 와 그렇구나.
1: 네. 네.
0: 그래서 말로만 듣던 새끼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1: 네.
0: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니까 또 문자를 보내고, 무교라고 네. 하고 또, 잠깐
1: 맞아요.
0: 정차했는데 또 전화가 하고.
1: 야
0: 네. 이런 또 타이밍.
1: 오, 정말요. 저 여기 슈퍼 가려고 지금.
0: 그러니까,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 계속 이러셨구나.
1: 네, 그래서 1769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디오 껐어.
0: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에 네. 누구신지?
1: 저는 안양 냉천로에 사는 한동순이라고 합니다.

0: 한동수님.
1: 네.
0: 한동순. 오늘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죠?
1: 네.
0: 와.
1: 처음 듣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분이 제 차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침 8시에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0: 제가요? 저 8시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분, 천주교 신자 그분.
1: 그분이, 네, 맞아요.
0: 그래요. 아침에 8시에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예.
1: 아, 그래요?
0: 비슷한 목소리였나 봐요.
1: 아, 그런가?
0: 예.
1: 네, 아무튼. 그 천주교 신자분이 예. 항상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이걸 틀었는데 작게. 야. 그 내가,
0: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실까요, 그분? 예?
1: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0: 자, 그분께 한마디.
1: 안양의 요셉 마리아주 원장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탑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0: 그분 이름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전화번호랑 아시죠?
1: 네.
0: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네. 1769번님, 우리 잠깐만 한동수님이라고 했죠?
1: 네.
0: 한동수님 원하는 선물하고 아까 그분 선물하고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좋겠어요.
1: 근데 선물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0: 선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불러볼게요.
1: 네.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게장, 약과 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저는 유산균하고,
0: 네.
1: 그분은 순무 열무?
0: 아, 예, 김치 세트.
1: 네.
0: 알겠습니다. 그분 성함이?
1: 이명희.
0: 이명희님.
1: 네네.
0: 이야. 저희 또 새끼라를 또 알려준 말로만 듣던 새끼라라고.
1: 네, 무교생. 맞아요.
0: 우리 정말로요. 1769번님은 그러면 교회를 네. 혹시 안 다녀보셨어요?
1: 안 다녀요. 네.
0: 다녀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1: 아주 어렸을 때.
0: 예, 예.
1: 제가 한 6살? 7살?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0: 예, 그랬군요. 잠깐 네. 다녔고. 주위에 교회 네.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1: 있어요. 많아요.
0: 많아요.
1: 많은데, 이게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0: 예, 예.
1: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이 방송 제가 지금 안산 갔다 오는데.
0: 네.
1: 그냥 오는 도중에 잠깐 눌렀는데 나온 거예요.
0: 예, 예.
1: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오길래. 그냥 계속 들으면서 온 거예요.
0: 아시는 노래였어요, 아까? 예수 사랑하시는.
1: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네.
0: 그거 어렸을 때 부르셨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그 우리 또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로부터 새깨라를 소개받고 네. 들으셨는데 우리 한동수님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도 네. 앞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운전하면서
1: 너무 좋아요.
0: 네, 106.9잖아요 거기 그쵸?
1: 네 맞아요.
0: 106.9.
1: 네.
0: 노래 금방 맞춘 노래 제목 아세요? 어두운 밤에
1: 실로암이요.
0: 그렇죠. 와.
1: 네네.
0: 와 제목도
1: 그거는
0: 아시네.
1: 그거는 예. 그 너튜브에서 군인들이
0: 예예. 예.
1: 그거는 정말 자주 봤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군인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활기차 가지고.
1: 맞아요.
0: 활기차서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안 믿는 친구들 청년들도 많이 부르는 네. 곡이거든요.
1: 네.
0: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동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1: 신기하다,
0: 전화 연결이
1: 진짜.
0: 됐고 신기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동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부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동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으로, 그 마음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꼭 이번 기회 믿으시고 주위에 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0: 그렇죠. 안양이시라고 했죠?
1: 네.
0: 안양에 좋은 교회 정말 많으니까 주위에 네네. 있는

0: 친한 분한테 얘기하셔서
1: 네.
0: 그렇게 꼭 교회 한번 나가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
1: 감사합니다.
0: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1: 네.
0: 기도.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오늘 정말 한동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1: 네.
0: 막 교회 다녀 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아마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한동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우리 한동수님 같은 분에게 살짝 예 이렇게 좀
1: 네.
0: 직설적으로
1: 네.
0: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거든요.
1: 아.
0: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
1: 네.
0: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자, 실로암, 실로암, 어두운 밤에

0: 짠한
1: 이 노래거든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이실로암 틀어드릴게요.
0: 네,
1: 건강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실로암 피아워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새끼라 새끼라 새끼라를 듣다가 오, 결국엔 오늘 새끼라를 듣게 됐고 전화 연결까지 된 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 한 분,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4번님, 7344번님. 도전 찬양 7344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분도 도전하셨는데 방학생인데.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7344번님,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반 전화로 전화 걸고 있어요. 734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던 우리 도전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한동수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교회 꼭 가시라고. 우리 0147번님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아, 오늘 도전 많이 하셨는데 아, 여러분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도전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미숙님, 아, 우리 전영천 목사님, 예, 듣고 계시네요. 아, 도전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연락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도 요청들이 있네요. 전도 요청들이 있는데, 오늘 다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청진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고요. 자, 참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우리 도전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디오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새끼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여러분, 이 신약은 옛날에 신약 만들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신구약이 이렇게 붙어서 한 권이 되었습니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능가하는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옛 가르침, 구약의 그 가르침들을 보다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모순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다룰 여섯 가지 예 가운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 그리고 태도, 관점, 세계관 다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관점, 또 우리의 삶의 기준,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본 구조는 앞으로 이제 막 반복되는데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대조가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규범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다룬다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 열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생각,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인데요. 어떤 것이 살인인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살인만 해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 전쟁, 고의적 살인, 과실치사, 직접적 살인, 간접적 살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 새로운 가르침을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가르침이죠.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 가르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심화시켜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살인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누구든지 살인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 거리가 멀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복이죠.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돈은 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돈은 아무리 모았다 할지라도 관계는 다 단절되어 버렸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겠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런데 그 관계가 최악이 되는 상태는 뭐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해석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으며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와 타인에 대한 멸시의 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멍청이 이름,
을간이

돌대가리 골빈 XX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막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악의적 경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가라는 이 단어는 가르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파생된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예하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악의적인 태도와 말을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강조점이 뭘까? 욕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기보다 분노와 적개심은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전하지 않다. 꼭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경멸의 태도, 분노, 적개심 자체로 이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마음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마음. 이게 사람을 죽인 적 없다고 여기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사람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너희는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과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영적 우월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한 자부심,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살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살인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막 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며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욕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경멸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악은 숨어있죠.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분노와 멸시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있음에도 나는 착하고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생명의 소중함 자체가 없이 대하는 태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상대를 짓밟지 않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상대를 충분히 존중히 여기 주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24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인의 뜰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또 있어.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없어요.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 화해, 후, 예배.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주일날 한 반쯤 안 왔을지도 모르겠죠?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들으면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위선적인 행위다. 여러분,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을 신앙으로 여기지 말라.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까? 열심히 기도하면 상달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너희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가 꼬여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위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 그래요. 사람 안 본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님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접근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이 먼저라는 여단에 동그라미를 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프라이오리티.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말고 그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일부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하늘이 닫혀있는데 재물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외식으로 흐르면 종교화로 가고 종교화로 가면 결국은 냉혹한 종교인들로 변질된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그 형제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뒹굴고 있는,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스스로 자족한다면 그 얼마나 냉혹한 거냐, 비인간적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었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움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이죠. 25절로 26절로 너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까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급

깊이 사과하라. 여러분, 갈등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꼬여있는 그 관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미루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최악의 상태까지로 몰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문제를 키우지 마라. 미루지 말라. 파괴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라. 작은 일인데 크게 확대시키지 말라. 여러분, 불길도 작을 때 끄기는 쉽잖아요. 확 퍼져버리면 못 꺼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뭐예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잖아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죠. 작은 분노를 그대로 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게 되고, 심하면 가해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 분노의 상태에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에 불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종교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꽉 막혀있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세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게 다름 아닌 화해를 하려면, 아니면 그냥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중히 여기시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구약의 해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는 매우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적대감, 미움,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외적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살인이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폭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노는 18을 초래하고 라가라고 경멸에 찬 말을 하면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인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시고 있느냐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전 인습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동감해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 안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모욕과 멸시, 비하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성취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하신 수준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왜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내몰린 세리와 창기들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셨어요. 원수까지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Anybody, 누구든지 죄인까지 품어내시는, 경멸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처음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흔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죽여버립니다. 너무도 어이없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멸시에 편에 서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죄인까지,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갈수록 달라져 가야 합니다. 종교적 세련미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가 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환대를 할 줄 아는 사람.

0: 위선적인 종교성과 참된 신앙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도 선입니다. 근데 가짜 선입니다. 그 선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독선적이고 냉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횟수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비인간화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유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해 주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신 이 열심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아, 오늘도 교통을, 이 복잡한 교통을 뚫고 의 어마어마한 이 러시의 시간에, 타임에 이 3부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매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 꽉 차 있는데 이 본당에 그래도 다 들어오셨다는 거. 이 열심. 이 열심.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을 하셔야 돼요. 갈등하고 꼬여있으면 푸셔야 돼요.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냉혹한 종교인, 싸늘한 종교인,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역은 하는데 매 싸우면 주님이 그 사역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싸우며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일을 부족해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갈수록 관대해지고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후근해지고 갈수록 몰랑몰랑해지고 갈수록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화해, 후예배, 외적 행위 열심보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대학에서 이런 주제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대화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연구진들은 발음, 목소리, 말의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대화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긍정적인 내용의 문장, 또 중립적인 문장,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문장을 준비했고요. 그 문장들을 빠르거나 느리게 읽기도 하고, 또 음성을 높게 또는 낮게 읽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장을 낭독하고 들려줬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도 같이 했는데요. 똑같은 문장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웃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또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면서 표정을 바꿔가며 문장을 말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은 문장의 내용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의 속도나 목소리의 높낮이에는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찡그린 얼굴로 말하면 좋은 내용의 문장에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웃는 얼굴로 말하면 부정적인 내용의 문장을 말해도 좀 더 긍정적으로 느꼈던 거지요. 결국 소통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표정과 감정 전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또 성도 사이의 대화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나누곤 하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이 나의 기쁨.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입으로 되뇌이는 그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혼의 표정, 우리 영혼의 진심일 겁니다.

말뿐인 기쁨, 이론으로만 기억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쁨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시편 70편의 말씀을 담은 찬양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의 찬양,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웅제의 찬송가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어느 심리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하는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더라도 찡그리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은 내용도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사실, 소통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표정과 감정 전달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뭐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연중에 일상 속에서 많이 느끼지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안 좋은 표정으로 말하면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표정이 눈에 밟히곤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표정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저도 이 오프닝을 쓰면서 문득 제 표정을 거울로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만, 문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우리 영혼의 진실된 표정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좋겠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뭐 표정이든 행동이든 그 기쁨과 능력이 다 드러나고 흘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이 찬양의 이야기들도 글자로만 남는 고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청주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는 2479번님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불편하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비와 관련된 찬양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한여름처럼 날이 참 더웠죠. 저도 방송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스튜디오에서 방송했는데 열기를 식히는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또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도 이런 성령의 단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어서 Amazing Grace 크리스 엘스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5시 21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 찬양 이야기 전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죠.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어제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 시편 90편 말씀 나누면서 또 새로운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키워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예쁘게 새긴 배경화면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찬송시지요.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83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것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6016번님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3711번님 나이 들어 문득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신앙을 힘입어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항암 치료를 겪으며 몸이 쇠약해지신 우리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회복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아유, 우리 3711번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신다면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 사랑이 담긴 자녀의 고백,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3711번님 가정에 선물 보내드리고요. 어떤 찬양을 들려드릴까 했는데 8034번님께서 제가 식도암 수술 후 투병 중인데 손경민의 은혜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셨어요. 우리 8034번님과 또 3711번님의 어머니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함께한 은혜, 그리고 이어서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으로 His Amazing Love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날은 어떤 찬양을 선곡해야 하나 좀더 생각하게 돼요. 물론 평소에도 늘 선곡에 대해 고민하고 하지만 어떤 분은 잔잔한 찬양을 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힘찬 찬양 좀 틀어주세요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아파서 누워 계신 분도 있고 힘든 가운데 이 라디오를 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은데요.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상황과 또 마음이 어떨는지 상상해 보면서 찬양을 선곡하곤 합니다. 흘러나오는 모든 내용도 모든 음악들이 뭐내 취향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찬양의 수신자, 찬양을 받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흐르는 찬양마다 나의 고백으로서 진심으로 올려드리신다면 그 멜로디는 또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곡한 찬양입니다. 이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참 좋겠네요. 바리톤 고성현의 찬양입니다. 내주 오셔서.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1069번으로 키워드 두 글자,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또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거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배경화면에는 90편 1절만 새겨져 있지만 90편 전체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0753번님,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저의 거처 되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2458번님, 이 세상은 잠시 있을 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는 하나님의 품이겠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에 무슨 힘이 있느냐, 돈을 주길 하느냐, 쌀이 되길 하느냐, 그저 감정 노름하는 정도밖엔 안 되지 않느냐. 누군가 목청 높여 하는 말을 듣는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바로 돈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성도가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노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음악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당장 어려운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진 사람을 세웁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고요. 때로는 마음속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강세영입니다.

사랑한다 마라신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음악의 힘, 찬양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찬양 이야기도 나누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요.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하은 PD가 만난 사람들 FEBC 초대석으로 함께 할게요. 찬양한 곡 듣고 FEBC 초대석 함께 합니다.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ABC 초대석. 안녕하세요. FABC 초대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FABC 초대석에서는요, 울산 장로 합창단에서 제1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장로 합창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장로 합창단, 정말 삶의 관록과 또 신앙의 깊이가 남다른 분들의 합창인 만큼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교회를 섬기시는 전지수 단장님, 그리고 울산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웅 지휘자님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선 두 분 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전하교회를 섬기는 전지수 장로이고요. 현재 울산 장로합창단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휘자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교회 김태웅 장로입니다.
0: 네.
3: 그리고 합창단에서는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어휴, 합창단이 혹시 단장님과 지휘자님도 혹시 음성으로 뽑나요? 굉장히, 네, 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2: 네, 고맙습니다.
0: 네, 무튼, 울산 장로 합창단에서 벌써 제1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울산 장로 합창단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네. 울산 장로합창단은 이제 울산에 계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모인 모임이고요.
0: 네.
2: 2003년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우리 오차출 장로님, 또 뒤에 최신근 장로님, 김홍주 장로님, 그 제가 4대째 지금 울산 장로합창 단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지금

0: 월요일마다 오후 7시 30분에
1: 네.
0: 울산교회 3층 제1찬양대 연습실에서
1: 아,
0: 연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아, 매주 그렇게 모여서 연습을 또 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이야, 실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기연주회를 벌써 올해 13회차 이렇게 연다고 하셨는데, 이 정기연주회는 좀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 그런 시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초청 연주라든지 순회 연주를 합니다. 하는 그 가운데 이제 1년에 한번 정도
1: 네.
2: 정기적으로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연주회를 모아서 그 중에서 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연주회를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기스가 담겨 있는 그런
2: 맞습니다.
1: 저 연주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좀 특별한 곳에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그리고 어디서 좀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5월 26일 날 화요일입니다.
1: 네.
0: 화요일인데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울산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주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우와, 울산 예술회관에서
0: 네,
1: 열리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관련된 정보는 울산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0: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와, 세상에. 저도 그 공간을 알아서 그런지 되게 많이 기대도 되고, 웅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주회를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0: 우리 장로님들끼리 늘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게 수험생이
1: 네, 수능.
0: 입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 이야, 어마어마한 정성이네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곡집 늘 들고 다니면서 그
1: 네,
0: 가사도 배우고 같이
1: 그렇군요.
0: 또 마음속으로도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처럼
1: 네.
0: 준비한다. 그렇게 늘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이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합창단에 함께 하시는 장로님이 혹시 몇분 정도 되시는지?
0: 저희 울산에는 좀그 소규모로 모인다고 할수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24명의 단원 그리고 지휘자
1: 네.
0: 그다음에 그 반주자 그다음에 현악팀들
1: 아, 그래요?
0: 현악팀들은 뭐 상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0: 연주회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4분이 소규모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사이즈에는 따라오지 못하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좀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휘자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2: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찬양대 합창단이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신앙을 두텁게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신앙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1: 네.
2: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음악적인 것을 같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대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갑니다.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무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걸 삶으로 다 감당해내시는 그 신앙의 깊이와 삶의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번 연주회에는 좀 어떤 무대들로 구성이 되나요?
2: 저희들이 직접 연주하는 것은 3스테이지 해가지고
1: 네.
2: 처음에는 고백의 찬양, 그 이제 곡목은 네 줄을 가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기쁨이 경배하세요. 찬송과 편곡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2: 첫 고백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두
1: 네.
2: 번째는 이제 강구의 찬양께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1: 너무
2: 그
1: 좋은
2: 다음에
1: 찬양이죠.
2: 깊은 강,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건 지금 이제 다 연주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1: 네.
2: 신앙계의 어떤 깊이 그거를
1: 네.
2: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스테이지에는 새노래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는 순례자. 장로님들이 이제 평상시에 신앙

0: 평생을 하시면서
1: 네.
0: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순례자로서 이제 끝까지
1: 아,
0: 간다는,
1: 아멘.
0: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1: 마음도 남다르시지만 곡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0: 네.
1: 들은 것만 해도 거의 찬송가를 통째로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연주회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 찬조 무대도 굉장히 다채롭다면서요.
0: 찬조를 우리 엘로이 합창단이라고 여성 합창단 안에 있습니다. 그
1: 네.
0: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아코디언 독주. 아코디언 이게 실제적으로 잘 연주를 들을 수 없는 그런
1: 맞아요.
0: 것이 되다
1: 기회가
0: 보니까,
1: 흔하지
0: 예.
1: 않죠.
0: 그래서
1: 네.
0: 아코디언 연주, 뭐그 정도로 특별 출연 두 팀이 되겠습니다.
1: 아,
0: 예.
1: 그래요.
0: 그다음에 이제 곡중 솔로 하시는 분이 이제
1: 네.
0: 좀 성악을 좀그 울산 시립 합창 단원인데
1: 아.
0: 그분이 이제 특별 출연을 함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 이야, 그러면 그분 정말 실력도 남다르시겠는데요? 그렇군요. 이야, 어마어마한 또 찬송가, 그리고 편곡한 그런 찬송가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찬조 무대에 또 울산 시립합창단에 지금 속해 계신 분의 솔로 무대까지 있을 정도로 다채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관객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무대를 즐기실 거잖아요.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함께 그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를 좀 짚으면 좋을까요?
0: 그,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앙콜곡까지 11곡입니다.
1: 이야,
0: 11곡인데, 이제, 연습되신, 이제, 장님도 요즘 좀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1: 네. 예.
0: 곡을 좀 남부에 가거든요.
1: 아.
0: 남부에 가시기 때문에, 그, 이제, 그냥 악보를 보고 할 때하고,
1: 네.
0: 장님들이 안보를 할 때, 그 한에 받쳐지는 그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1: 다 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0: 그냥 이제 악보를 가지고 갈 경우는
1: 예.
0: 그 느낌이
1: 네.
0: 하나님을 한번 부르는 가고 안보하면서 예를 들어 안보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개인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하나님을 10번 부르는 가고 그
1: 아멘.
0: 느낌이
1: 다르죠.
0: 장르비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네.
0: 그 안보를 통해서 가사를 충분히 이제 성도님들과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아,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이 악보를 다 외우는 그 정성과 그 노력, 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그런 모습인지를 저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시면서 준비 과정도 꽤 귀셨을 것 같아요. 드리는 노력만큼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뭔가 특별히 기억나시는 순간이나 뭔가 좀 보람을 느꼈던, 혹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좀 어떠세요?
2: 네. 저희들이 단원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4명이.
2: 그리고
1: 네.
2: 또 장로님들이 본래 성실함의 표상이기도 하거든요. 교회
1: 기념사시.
2: 신앙생활할 때는
1: 아,
2: 그러다
1: 네.
2: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1: 네.
2: 전 단원이 모여서 이 장로합창단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어떤 그 계획이나 어떤 그런 자기 개인 사정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서 모이는 것을 볼 때에 단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예, 참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들께서 더
1: 네.
2: 성실하게 오셔서 오히려 뒷정리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1: 그러니까요.
2: 점에 정말 선배님들에게 배울 게 많구나 느끼고 역시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모이는 데 가야 돼.
1: 아멘,
2: 그런
1: 아멘.
2: 생각을 많이
1: 지당하신
2: 하고.
1: 말씀입니다. 네.
2: 예, 그렇습니다. 네.
1: 정말. 근데 진짜 말씀 중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정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면 오히려 약간 에헴 하면서 사실 뭔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거엔 손을 안 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신, 믿음의 내공이 다르신 그런 장로님들이셔서 그런지,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이라는 게 저도 참 와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혹시 좀 어떤 기억이 가장 좀 강하게 남으셨나요?
0: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울산교회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제 찬양대도 매주 안보입니다. 그 이제 한 안보 현재가 한 24년 되거든요. 매주마다. 그
1: 대단하신데요?
0: 이제 저도 이제 주일 찬양을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을 예배 시간에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지만
1: 네.
0: 연습할 때

0: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어떤 감동은 더 이제 깊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지금
1: 아멘.
0: 이제 장로합찬 연습할 때 제가 이제 곡 중에 신자되기 원합니다는 곡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곡은 이제 편곡이 아니고 찬송과 원곡을 그대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1: 아멘.
0: 이제 실질적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1: 아멘.
0: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1: 네.
0: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
1: 네.
0: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1: 아멘.
0: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데
1: 네.
0: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제 신앙의 삶 속에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찬양.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그냥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우리 지휘자님의 고백이셨네요. 네. 이렇게 정말 삶의 모든 그런 진실된 고백이 녹아들어간 찬양을 저희가 이 시간 만나볼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공연장에서도 진행되는 만큼 우리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반갑고도 감사한 소식이 전석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2: 맞습니다. 네.
1: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함께하고 싶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전석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많이 또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들께, 네, 우리 지휘자님과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특별히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 찬양 보통 찬양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좀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예, 장로합창단 뭐 최고로 지금 연령이 높으신 분이 한 86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1: 그러세요?
2: 예.
1: 오, 대단하시네요.
2: 그래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1: 네.
2: 성숙하시고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면 부담될 수도 있지만 기대치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1: 그
2: 하여간
1: 정도로.
2: 예예 예, 은혜
1: 오.
2: 받습니다.
1: 아멘.
2: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1: 네.
2: 장로님들이 부르는 찬송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정말
1: 아멘.
2: 좋겠습니다. 딱 중요한 그한 가지가
1: 네.
2: 차를 가지고 오실 때
1: 네.
2: 화요일이기 때문에
1: 네네.
2: 끝번호가 2번 혹은 7번은
1: 아하.
2: 그 예술회관 안쪽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1: 그렇군요.
2: 그 끝번호 2번, 7번 되시는 분은 뭐 밖에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거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차량 오부제, 네,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 중에 2번과 7번이신
2: 끝번호.
1: 분만, 네, 끝번호가 2번과 7번이신 분만 주차가 가능하시고,
2: 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가능하지 않다.
2: 딴 분들은
1: 죄송합니다.
2: 괜찮습니다.
1: 예. 2번과 7번이신 분들은, 네, 차량을 이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우리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0: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시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도 오십니다.
1: 아멘.
0: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성 처음 이제 교회를 온다든지 이런
1: 네.
0: 장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1: 아멘,
0: 이거
1: 아멘.
0: 믿지 않는 분또 일반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저도 이 지휘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으로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어디서 어떻게 또 열리는지 우리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네. 5월 26일

0: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울산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들 연주가 시작됩니다. 많이 오셔가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010-5538-3100번 전지수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직접 또 연락을 해 주십사.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 네, 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법한? 이번 정기연주회를 뭐 포함해서 뭐 단원을 모집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단원 모집 중이십니까?
2: 상시 중, 상시 모집입니다.
1: 상시 모집인가요?
0: 예, 항상
1: 네.
0: 환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너무
2: 네,
1: 잘 됐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저 울산에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1: 네네.
2: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1: 오.
2: 합창단은 좀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1: 그래요.
2: 함께
1: 네.
2: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더욱더 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겠나, 어떤
1: 아멘.
2: 생각이
1: 그럼요.
2: 듭니다.
1: 네.
0: 예, 제 생각에도 음악적으로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라든지 조금
1: 네.
0: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합창단 갈 만한 실력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1: 네.
0: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휘자가 만듭니다. 예, 좋은 음을 만들고 음악을
1: 네.
0: 만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1: 네.
0: 오면 정말 은혜롭고 그 참석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우리 울산 지역에 계신 모든 장로님들 지금 들으셨죠? 네. 울산 장로합창단에서 팀원을, 네, 단원분들을 지금 상시 모집하고 계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뭔가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나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시면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그러면 자격 요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나요?
0: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은퇴 장로님도
1: 장로님이시고.
0: 물론 포함되고
1: 아,
0: 원로 장로님도 포함되고.
1: 그렇죠.
0: 근데 혹은 현재 비택을 받았는데 안수를 못 받은 장로님들은 준단원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장로님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의 문을 두드려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네, 두 분께 이제 원래 드리려고 하던 질문을 이제 진짜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울산 장로합창단 위에서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이건 두분 모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단장님.
0: 네. 뭐든지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사실 조금 모든 교인들이 관심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정말 울산 장로합창단은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가리지 않고 혹은 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런 합창단인데 더 성숙하게 혹은 더 발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네. 우리 합창단의 거룩하고 또 아주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어떠실까요?
2: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합창단에 보면 머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흰머리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연세가 이제 하느님 부르신 날까지 순례자로서, 노래하는 순례자로서
1: 아멘.
2: 끝까지 하나님께 서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찬양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말씀해주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저희가 함께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ABC 초대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로합창단을 함께 하시는 전하교회 전지수 단장님, 그리고 울산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웅 지휘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보금성가경연대회 제24회 은상과 음방기획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늘 부르던 노래로 찬양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이제 음악이 끝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다. 음악은 힘이 있다. 찬양은 힘이 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하 깊숙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시편 11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수종 들던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59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는 고3 딸에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먹냐고 했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중1 딸의 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고 들어와 빨래 정리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치유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방송 듣는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데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뜻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6593번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딸은 오늘이 또 16번째 생일인데 우리 딸처럼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있으시면 이곳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찬양 신청곡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 들으셨어요. 김경현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준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그리고 찬송가 들으셨는데요. 소영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힘을 얻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는 곳,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입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들은 찬송들, 에이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비투이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늘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신회과의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자 개인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 바로 그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잣집 가정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룹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이 가정과 마을에 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은 말라가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합니다. 자, 도대체 이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때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잣집 가장이 나름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흉년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잠시 이민을 가자.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풍족하다고 하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생각은 잠시만 머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빨리 돌아오자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정착을 하는데 내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낯선 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연이어 두 아들들도 연달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외국인 젊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처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선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자,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던 그때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끝나고 그곳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왔대더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국인 두 며느리를 불러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을 데려갈 순 없구나.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인생은 젊고 살 날이 많아.

하느니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때 두 며느리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재차 시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반드시 어머니 옆에 있겠다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선언해요. 이 당시만 해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원래 생존 기반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젊은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걸어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응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 피곤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술렁거렸을까요?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년 전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배고파 죽어가는 때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이 집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았던 이 집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외국으로 떠났어요. 마치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갈 때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니네처럼 이렇게 힘들게 궁상맞게 안 살 거야. 더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떠날 때 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때 큰소리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늙고 지치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저거 10년 전에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 마을의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향해 그동안 가졌던 섭섭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 속에 냉소와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인 나오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눈빛과 그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름값도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냉소 가운데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온 두 사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룻기 2장 3절에 두 사람의 그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외국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씬거리냐? 전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섭섭함도 있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있었지만 아예 그들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외국 며느리와 찾아온 나오미를 그냥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열심이고 성실한 삶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때 나에게 조금만 투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줘서, 또그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 내 인생은 망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신의 아픔을 부모에게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단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 간에 또는 어른 세대를 향해 그분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식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을 정죄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동안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왜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 과거의 정죄와 굴레로부터 언제까지 갇혀 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야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성인들 수백 명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사람들만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6주 동안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상대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6주 동안 시켜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주의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여러 심리 상태, 건강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마음의 고통의 지수가 한 70% 낮아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하더래요. 심지어 편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무슨 가슴의 통증 이런 모든 건강 지표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내려놓는 훈련을 했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원망과 정죄와 상대를 향한 심판을 내려놓으면 누가 살든가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부모님을 수용하는 것을 이걸 내가 희생해서 부모님을 위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부모님을 품고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되고 아쉬웠고 때로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특별히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 어린 바트는 살기 위해 그럴 때마다 교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성가대에서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어린 소년 바트를 보면서 믿음 좋은 소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정작 바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와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트가 15살 되던 해 그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트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친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바트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과거를 심판하는 한 너는 영원히 지옥 속에 있을 것이다. 바트는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0: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완강했고 바트는 결국 18살 되던 해 결단을 합니다. 그 끔찍했던 지옥과 같았던 과거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아버지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기 품에 안는 순간 그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의 짐을 벗은 이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마치 천국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곡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앨범에 실었는데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음악 차트를 넘어서 빌보드 일반 차트에 71위까지 오르게 돼요. 기독교 음악 역사상 최초로 3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게 되고 결국 2018년에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줘요. 그때 영화에 삽입되었던 주제곡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허물 대신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를 기꺼이 맞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결단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삶도 바로 당신의 삶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내미셨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번쩍 안아주시고 박수치며 기다려줬던 손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그 손, 이제는 힘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떨리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과거의 흉터와 굴곡이 있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대신 꼭 잡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이 준엄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부모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

1 407국에 9191번 지역번호 031 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

차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0: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듣다라는 영어 단어 리슨, 리슨의 스펠링에서 따온 경청의 여섯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L은 리슨, 귀담아 들어주기고요. I는 상대방의 대화를 중간에 끊지 않기, ing고요. S는 웃으며 반응하기인 스마일, T는 마음으로 공감하기로 터치, E는 아이컨.

선택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고요. 애는 너딩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때 말이 전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표정, 제스처, 눈동자와 같은 모습들이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찬송도 언제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방송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함께해 주시고요. 공감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의 밤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왔던 짐들을 이 밤 찬양 가운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의 찬양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의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5533님 신청해 주셨고요. 4918번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두 곡의 신청곡 연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5533님 신청하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4918번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소프라노 하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곡은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아침 기도. 영화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의 하나님,

0: 보잘것없는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발등상에 이렇게 엎드려 싸우니 저를 굽어 살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토록 지극히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버지 앞에 이처럼 엎드려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감히 이 더러운 입술을 열어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아시고 그 후로도 항상 불법 가운데 살아왔음을 잘 아십니다. 저는 그동안 불결하고 더러운 언행심사들로 아버지의 거룩한 계명들을 모두 어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그 모든 의무를 게을리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제가 받아 마땅한 벌로 저를 처벌하신다면 저는 이 생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악한 생이 끝나는 날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해 주시니 그 무궁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이렇게 간청합니다. 종이 행한 대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소서. 만일 그리하시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제가 범한 모든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어주소서. 제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셨으니 오 하나님, 저를 저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를 주의 앞에서 멀리 옮기소서. 그것이 저를 대적해서 일어나 이 생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내 생에서 저를 저주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장사 지내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저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소서. 그래서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저의 죄를 죽이는 성령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오늘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또 제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 동일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된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생명이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비참한 인생 골짜기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계속 생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제게 그 남은 기간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치사 온 마음으로 지혜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오 선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수를 제게 더하실 때마다 그와 함께 회개와 개선도 더하사 제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제게 허락하신 그 모든 좋은 선물을 더하심과 동시에 제게 부족하고 꼭 필요한 새로운 은혜들을 모두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제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며 정직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제 영혼이 선한 양심의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선하신 모든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제게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으며 세상에 기초도 놓으시기 전에 저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를 창조하사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제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 저를 유효하게 부르사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를 사시어 지옥의 고통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그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인정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영은의 매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조바심도 나고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결국 그분의 때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앞당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스틸 프레이즈의 다 드리리,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적혀있는 그 레시피 그리고 시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끓이는 순서, 시간까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온다고 하죠. 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조절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꼭 지나야 제대로 뜬 밥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서두르면 결국에는 진밥 아니면 너무나 된 밥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그런 것 아니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순서와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Sti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보기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괜한 트집을 잡아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사인 목사님을 굳이 찾아와 다니는 교회의 욕을 하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한 목사님은요,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책망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이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 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초롬의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릴 적 주일 성경 학교가 생각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해도 희망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또 돈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희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희망,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이의 동행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스모키 너플의 Where Would I B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릴게요.
1: 둘, 셋.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AJ 워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남한, 남조선의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부르는 북조선.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남한,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된 불과 2년 반 전부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적대적인 나라이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나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견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통일 사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뉜 듯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지요. 남북이 특히 북한에서 단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민족 하나라는 것,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고 이 한밤중에 깨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보시고 더불어서 자유함의 세계를 동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의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2: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3: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3: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3: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3: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3: 맞아요.
0: 그래서 당연히 북한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4: 마니또처럼
0: 매칭해주는
4: 거예요?
0: 맞아요.
1: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1: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5: 네. 그래서 신의주
1: 네, 신의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0: 맞아요?
1: 그림이면서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그 재건
0: 맞아요.
1: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네, 그래 많이 들었어요.
3: 그렇구나.
5: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5: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 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0: 그러니까
5: 있잖아요.
0: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5: 네.
0: 말씀인 거예요.
5: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3: 맞아.
5: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5: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1: 좋은 생각이에요.
3: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5: 뭔가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3: 아니에요.
1: 네.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루터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0: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 맞아요.
0: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 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2: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 맞아요.
2: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4: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라고
3: 너무
4: 소문나가지고.
3: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5: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0: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5: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3: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5: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0: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5: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중심으로 먼저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4: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 맞아요.
4: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4: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0: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거든요.
4: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2: 너무 공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0: 직접 전도를 탈북민에게.
3: 북에서 온 언니를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2: 맞아요.
3: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

0: 애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1: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그때 창세기 말씀이

0: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1: 야,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3: 대박이다.
0: 왜냐면 그렇게 하면 북한
1: 누가 원조냐.
0: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네. 그 김일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성도가 되거든요.
2: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네네. 조만간 그게 거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3: 그랬으면 좋겠다.
4: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 많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3: 경쟁하지 않고
2: 네. 네. 맞아요.
1: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네.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을 들어도 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네.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맞아요. 경험 네. 네.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1: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 철수,
2: 사랑이,
4: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백악관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동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르완다가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직접 옮기며 산업현장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식 디저트 열풍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쌀값 통제 강화로 장마당 혼란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됐던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태세는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중간선거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이 쉽게 확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경제 사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와 제조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첨단 반도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백악관 설명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영토 내부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서부 알루카이브 사막 인근에 공중지원과 급유, 의류 기능 등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핵심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지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란까지의 비행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지난 3월 한 베두인족 양측이가 사막 한복판에서 활주로와 군시설, 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양측이는 이라크군에 신고한 뒤 귀가하다 공습을 받아 숨졌고 이후 현장 수색에 나선 이라크군 병력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처음에는 미군 시설로 판단했지만 미군 측이 자신들의 기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관련 시설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이라크가 사실상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볼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최소 88명, 증상 사례는 3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인접국인 루완다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연결된 주요 국경도로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국경 폐쇄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공식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이 늘어나 감시가 어려워지고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규 계통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WHO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0: 22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2도, 평양 21도, 양덕 1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5도, 자성과 강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4도, 자성 21도, 강계 2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이 맑겠지만 개성과 사리원 신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모두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신계 1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북청과 희산에서는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북청 14도, 희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희산 18도, 북청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비 소식보다 흐린 날씨와 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3도, 웅기 12도, 청진 11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6도, 청진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되지만 비와 바람으로 인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한 대성당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존재할 때 현재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뒤에 심판을

취업한 뒤에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래를 넘어 내일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입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누스의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네영훈의 햇빛 비치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0: 그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지승 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만물의 창조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아뮤 앨범 가운데 테너 노영환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의 백성들의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배임을 아는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이 진정한 복임을 세월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리무중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갖는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1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 너 성결케 위에를 찬송함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시겠습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 성화를 힘입고 의롭다, 칭의를 힘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다 괜찮겠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나의 유익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가한데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덕을 세운다, 오이코 도메오라고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유익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유익,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얽매인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조 이렇게 돼서, 엑수시아 그러면은 권세, 어토리티를 말하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면 언더 어토리티, 그 권세 아래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그 권세 아래 놓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아이, 그게 꼭 그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하고 어려우면서까지 꼭 고기를 먹어야 돼? 아이, 못 먹을 게 뭐냐? 나는 먹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식탐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강하게 주장할 때 나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욕망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끌고 가는 그 강력한 죄의 정욕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내 정욕과 죄의 소욕을 따라서 끌려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술이 자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못해요. 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아래 놓이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 외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음식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자, 음식, 내 배를 좀 살리고 소화를 하고 뭐가 들어가야 배가 꼬르륵거리지 않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배는 음식, 음식이 와야 이게 배가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은 배, 그리고 음식, 이거를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음식의 문제, 그리고 나 배고픈데 뭘 먹어도 우상의 고기 상관없지 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연약한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흔들흔들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저것을 주님은 다 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헬라의 이원론은 육체로 사는 삶, 어차피 육체는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뭐 배고프면 시컨 채우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기초한 우리의 식탐, 탐욕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음란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몸은
음란

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죠.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자, 그런데 헬라의 그 당시의 철학은 이 몸의 음란의 정욕과 이 유혹 앞에 몸이 요구하면 네 몸대로 충실하게 반응해라. 어차피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음란을 행하는데도 서스럼 없이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도 결국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음란, 나의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거지. 이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란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 이것도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이 이원론적인 철학에서는 몸은 아주 하찮고 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 껍데기 같은 건데 몸이 음란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체들, 영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 된 온전한 전인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리셨고 그 다음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건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몸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함부로 막 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귀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몸이 언젠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으로 기대를 하며 이 몸을 죄의 정욕에 내주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성경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뭐요? 몸. 영혼, 몸. 우리 보통 영혼육 얘기하는데 이건 다 우리 이 사람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강조점은 온에 있습니다. 온 모든 존재.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도 몸. 여기 혼이라는 건 밑에 나눠주고 보면은 목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분류하는 영혼육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 영혼, 내면, 그리고 혼, 우리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모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랴.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하죠. 아무데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몸과 몸,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보는 거죠. 자, 15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멤버, 지체, 이 팔다리가 된다는 거죠. 몸뚱아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일부, 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도 되고 예수님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나 혼자만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됐냐? 예수님께로 연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나의 음란, 내가 즐기는 것, 이게 결국은 누구랑 연결되냐면 그냥 나 혼자 즐거워서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이 몸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며 믿음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창녀와 합하는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둘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긴밀한 한 지체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창녀와 합한다면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음란 가운데 같이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한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이제 또 아주 본격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18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음식, 우상숭배했던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하는 이런 거도 마음대로 했지만, 동시에, 아이, 어차피 썩어질 몸, 뭐, 시컷 즐겨라. 아직 몸뚱아리가 건강할 때 시컷 더 즐겨라. 이렇게 가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사람이 범하는 죄, 인간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다른 사람, 외부에게 미치지만 이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 범한다는 건 자기 지체 전체,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면 그 음행이 나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도 병들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우리들의 육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의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거룩한 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값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셨는데, 생명을 샀다는 건 단순히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신 거죠. 값으로 샀다. 누구 값으로 샀습니까? 나의 생명, 목숨, 나의 육체를, 영혼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격으로 매긴다면 우리의 생명값

0: 값이 누구의 값과 똑같냐? 예수님의 생명값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값.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너희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죄의 정욕에 또 너의 육체의 소욕에 함부로 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희한하게도 죄를 한번 경험하면 죄의 맛을 알고 죄에 자꾸 탐닉하며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충만하게 머물려면 우리의 성소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 앞에 깨끗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라는 내 몸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소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향한 주님의 목표, 최종적인 정착지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렇게 썩어가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의 부활을 향한 놀라운 회복까지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후패하고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이 연약한 몸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을 주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정결한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나는 묵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는 바울사도의 고백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자신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자기 몸도 마음도 주장한다는 것이 벌써 본분을 벗어난 일임을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아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의 간곡한 권유가 도덕과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면서 이 부족한 나를 성령의 전 사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 것을 다짐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의 거룩한 한날 사십시오. 샬롬.

부부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신 가족 공동체의 기본 바탕인 만큼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만남이지요. 서로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또 잘했다고 하실 만한 그런 부부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나누면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성품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마귀는 온갖 잘못된 종류의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의 성품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불신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못된 감정을 유발하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하고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서 주님을 붙드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성품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요동치며 변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에 서 있음을 알고 더욱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미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부부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부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부단히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기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출수록 커지지만 일단 드러낸다면 성공과 창조의 단초가 됩니다. 인생의 80%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타무라 교수가 말한 실패 관리 6계명입니다. 첫째, 실패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주변 사람과 실패 경험을 나누라. 셋째, 실패를 절대로 감추지 말라. 넷째, 실패를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라. 다섯째, 주기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떠올려라. 여섯째, 외부의 사람들과도 실패를 공유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철저히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주 넘어진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경한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항상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무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우리 가정 페로스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배석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며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실수도 줄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묻고 너희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0: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고해요.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손에 맥이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가정교사에게만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그가 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잠으로 도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드라마로 도피하지요.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브에롯은 기본에 딸린 성읍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베냐민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기본 사람들까지 죽이고 탄압하자 그들은 기따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중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간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연합을 이루러 간 것도 알았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도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래서 원한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명분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자신들의 출세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고해요. 거짓으로 밀을 가지러 온 척하는 이들에게 이스보셋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망하는 집은 다 이래요.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사람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라고 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측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나요? 원한을 갚기보다 내 안의 악을 쳐 죽이고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이 시간에는 태화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태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양성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기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42절이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인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공동체였고 신앙생활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죠.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파워, 힘, 사역을 감당할 때, 교제를 감당할 때 힘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구조가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말씀으로 사역 감당하고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힘을 쓰고 예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뿌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사도들은 12명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하나였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같이 듣습니다. 하나같이 순종하더라. 그런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12명이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결실하고 주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얻어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 위에서 복되게 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뿌리. 뿌리가 말씀이에요. 뿌리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제의 절대적인 파워입니다. 이 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구조예요. 방법입니다. 모든 구조를 말씀의 기반 위에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라고 다 완전했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다 완전했겠습니까? 연약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뿌리를 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첫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았습니다. 성장하고 결실하고 부흥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기 시작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길을 쓰고 뿌리를 두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곳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끝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체계로 꾸준하게 평생 천당 가는 날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누구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고 어떤 경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간에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풍파가 그에게 놓였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초기, 중기, 말기나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것은 교회 온 뒤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만나는 일이 따라합시다. 제일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의 비중은 엄중해요. 교육자들 스스로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공동체 전체에 엄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파수해야 돼.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교육자의 비중은 엄중해요.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청종,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고 믿으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귀로 들어 심령에 풀어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단 말씀, 말씀신앙, 평생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 말씀으로 장난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강단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강단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합시다. 청종하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는 교회. 예루살렘에 무슨 특별한 이론이 있었던 게 아니죠. 특별하고 남다른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다 내놔도 선색없는 조직이 있습니까? 목회자 어떻습니까? 두드러지고 남다릅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설픈 첫 교회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의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리더십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었습니까? 열정이었겠습니까?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 탄생한 그 어떤 것,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그 교우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람 같은 소리로 오순절 성령이 따라합시다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령이 임재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4절 말씀에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방언으로 다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계신다. 충만하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회개하고 예수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명 돌아와요. 5천명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죽은 자 살아나고요. 복음이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는 새 역사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작은 여자아이 두려워서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하던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복음의 투사가 돼요. 다락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던 겁쟁이 제자들은 다 겁쟁이들이었거든. 그런데 저들이 방문을 걷어 찹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세계를 군림하고 건설했던 대제국 로마가 예수의 복음 아래 무릎을 꿇어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변혁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세상 뒤집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고 대표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끝끝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들의 설명이에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제자 훈련을 잘 받았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과 직접 생활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목격하고 그 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세계와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천하를 흔드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경건의 능력이 남달라서 자기 헌신이 뛰어나서 종교적인 기가 막힌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부어져서 저들이 성령 받아서 주의 영이 저들의 심령에 있어서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증거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온 천하의 만물에 온 천하 만물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도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절실할 일입니다. 추구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참으로 절실하게 주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 임하시도록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령을 쪼개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 성령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경건이 주의 영이 이끄시는 경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종교적인 헌신에 반드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서는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참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고 싶어요.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며 목회하고 싶어요.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고 싶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따라합시다. 성령의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하시고 충만하시길 기도하시고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마음에 확인이 되도록, 내 삶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영안.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귀가 열리는 겁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듯 산골짜기에 급류가 내리듯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소리로서 성도들의 신령한 귀를 열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말씀에 귀가 열리고 성령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입이 열려요. 혀가 열려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굳어졌던 혀 풀어지고 입이 열렸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혀가 굳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비급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저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세상.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도망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장을 허물며 거리로 뛰쳐나가 온 세계 만민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들이 저들에게 쏟아져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혀가 풀어져서 기도가 쏟아지고 신령한 기도와 방언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하고,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리에 나가 무신명들을 만날 때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 있는 저들의 말씀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중생에 성령의 새로운 씨앗이 떨어져서 3천명 돌아오고 5천명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추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추경가였던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곳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공간에 모일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고 죽고 사는 문제도 함께하는,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한 피 이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어서 형제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공유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관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맹하신 것처럼 교우들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성도들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달려서 예배당으로 뛰어나와 그분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픈 일, 힘든 일, 굳은 일, 어려운 일, 눈물 날 일 같이 나누면서 죽고 사는 것도 함께하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예수 생명으로 만나는 생명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대결할 줄 아는 성결,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을 받고 상투적인 공동체였던 것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몇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고 그날부터 오순절까지 열흘이에요. 하나님께서 열흘 기간 정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일, 하나님의 것을 붙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태동이에요.
이후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생길지 제자들 몰라요. 120명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태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의 이들은 제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자신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받을 것이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죠. 주님 말씀하셨으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나 교회나 우리의 일이나 교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평생에 이르기까지 말씀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른손에 붙들어야 돼. 말씀 신앙 심령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부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지성인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죠. 제자 공동체 속에 어색하게 남아있는 가룟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룟유다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마띠아를 선출해서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가룟유다의 이름을 제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아프고 굶은 상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떠나가게 하는 마띠아를 선출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넣어서 완료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다 같이 모이는 곳에 임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자기의 죄를 경계하고 자신의 죄를 싸울 줄 아는 그 심령에게 임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내 속에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 속에 부어주십시오. 가룟유다를 제거하고 마띠아를 넣어 조직을 완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정결의 영이 내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가 죄를 대결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김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그렇게 인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강하게 사로잡았는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너무너무 복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내게 부어지도록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가룟유다를 제하고 마띠아를 더하여서. 교회는 몇 가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세상,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루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린 관계를 맺었습니다. 법 이상을 실천합니다. 대적들에게, 세상의 외인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린 관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따라합니다. 좋아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또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좋아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자들의 눈

0: 하나님의 빛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열린 관계를 맺습니다. 법의상을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핍박자들, 대적자들, 원수들이잖아요. 저들 눈에 칭찬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도덕에 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 이상으로 삽니다. 상식적입니다. 성실하고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고를 살아요. 땀 흘리며 살아요.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상식을 능가하고 성실을 능가하고 실력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압제를 당합니다. 탈취당했죠. 수고했습니다. 손해봤고요. 억울했습니다.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참아낼 줄 알고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줄 알아요. 땅 위에서 하늘을 빚어낼 수 있는 탁월하고 비상한 무언가가 어려 있어요. 저들의 삶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막대기를 볼 줄 아는 영광. 결론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이 있었어요. 제 목회의 마지막과 맞물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목표를 맞춰야 된다. 실험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예요. 그 첫 교회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DNA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신령한 교회, 성령의 마당에서 춤추는 교회입니다.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춤추는 교회입니다. 본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죄를 대결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얻어내는 교회. 열린 관계 만들어야 돼요. 법의상 실천해야 됩니다. 대적자들 세상에도 칭찬받는 개화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50년 지났네요. 다시 100년을 출발합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의 DNA를 첫째는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지역번호 052-993-3000,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

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약해져서 더 이상 이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5월 21일 부부의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부부의 신비란 무엇인가? 부부의 신비는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결혼이란 세 가지의 옷을 입는다. 서로 끌리는 매력의 옷, 서로를 맞추어가는 인내의 옷, 마침내 하나가 되는 신앙의 옷.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에요.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최고로 사랑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대요. 이 중년의 부부가 글쎄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거실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냉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실 마침 TV에서는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 중에 사자가 막 사냥감을 쫓는 긴박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적막한 분위기를 좀 깨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소, 저기 화면에 당신이 나오네. 막 사냥감을 노리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주야가 절로 나오죠?

4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존 가트만 박사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고의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싸우고 난 뒤 리페어 어템트, 회복 시도를 잘하는 부부다. 행복한 부부도 똑같이 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싸우는 도중이나 직후에 슬쩍 미소를 짓거나 농담을 하거나 미안해, 내가 흥분했던 것 같아, 관계를 회복하려는 회복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포소, 저기 화면에 당신 나오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숨은 뜻을, 그 숨은 부분을 말 그대로 그 회복 신호를 잘 또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부의 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부부송, 김민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부서 저기 사자가 당신을 닮았다고. 빵 터졌습니다. 아침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예, 오늘 부부의 날 우리 6089님도 너무 공감되며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소중한 부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6910님이 부부의 날 함께 호흡하고 지냈던 그날이 참 그리워집니다. 우리 남편은 병마와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작년 10월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남편이 그리워지게 하고 또 남편에게 고마워지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또 그런 고백을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부부의 날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이 숨은 뜻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면 사고 싶은 게 생긴 거래요. 자기, 나 정말 얼만큼 사랑해? 그 오늘 이미 다 사버린 거래요. 여보, 오늘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집에 물건 옮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 말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자기 맘대로 해요 라고 말을 하면 하기만 해봐. 네. 이런 숨은 뜻을 잘 해석하는 남편,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말이 왜 서로 상처가 크게 되는가, 이것은 이 부부가 마음이 맨살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답을 좀 들어봤어요. 세상에서의 만남과 대화는, 나와 모르는 사람의 대화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는 맨살이라는 것이죠. 맨살이기 때문에 작은 공격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떼어놓는 모든 것들 정돈해 주십시오. 영원한 내 편,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부부의 날 오프닝, 선물 같은 오프닝 공유하고 싶은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5532님도 사랑의 언어로 해석하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8845님, 오늘 아침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볼에 입을 맞춰주며 일하러 나갔습니다. 32년 동안 이렇게 하셨대요. 이야, 참 여러분 대단한, 오늘 뭐 이런 뭐 오프닝이 전혀 필요 없는 우리 8845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 7시 15분 박종호 목사님의 당신만은 못해요. 함께 하시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쳐납니다. 오늘 복된 아침 5월 21일 아침.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문자 공유하시고 결혼기념일 10주년 되는 날 2860님 선물 같은 좋은 말씀 찬양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종호 목사님의 아, 당신만은 못해요 이 노래도 그렇고요. 8808님 참 저도 아픈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게요. 바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셨대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6442님 3일 전 우리 부부는 심하게 말다툼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아직 냉전 중인데 화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 저는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442님 오늘 그냥 대충

0: 방송에서 부부의 날이구나가 아니라 기적 같은 그런 부부의 날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셨다라고 문자 오시면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십시오. 아셨죠? 예. 오늘 오프닝 말씀 부부 빵 터집니다. 6634님. 부부가 함께한 날, 참 감사한 날, 얼마나 감사한지. 7393님은요, 전파선교사 진용범 성도님께서 우리 아내 윤금순 성도 췌장 수치가 높아 치료 중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아내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잘 회복하시기를 또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32님도 극동방송 좋은 아침 시간이 특별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이 아침 남편이 보고 싶대요. 혼자 남겨진 시간이 8년째인데 참 외롭고 힘든 시간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참 우리 각자마다 상황과 또 여러 여건이 있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꽃을 피우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칼럼 영상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우리 이정규 선교사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그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여인숙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손님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물이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인생을 여인숙으로 비유합니다. 여인숙은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쁨도 옵니다. 낙심도 옵니다. 무료함이 문을 두드리고 악한 생각과 슬픔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손님은 반갑습니다. 어떤 손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슬픔의 무리가 들이닥쳐 많은 것을 휩쓸어 가더라도 조용히 정중하게 맞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손님이 우리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방문한 손님들은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너머에 누가 계신지 압니다. 우리 인생의 여인숙은 우리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손님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은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손님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 기도가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됩니다. 수치가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자유가 됩니다.

0: 아닙니다. 인생은 여인숙입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그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생은 여인숙,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이 있다. 불쑥 찾아오는 만남이 있죠. 또 어떤 슬픔, 어떤 상처, 어떤 눈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 뭐 이 만남 이렇게까지 내가 피곤하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인생은 여인숙,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에게 감사로 맞이하며 나아갈 때, 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더 말끔히 닦아주셔서 새로운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 묵상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재로 이 영상을 사용합니다. 수업 전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또 집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영상들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이 영상 링크를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잘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지금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링크를 공유해드렸고요. 2301님 인문학 10년째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책과 또 영상을 꼭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셨대요. 제가 응원의 선물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기독교 대안학교 아이들과 함께 읽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5388님께도 제가 응원의 인문학 하나님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리고요. 4165-9695님 인문학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주신 분들 계세요. 7498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 어머님 오늘 이 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너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알게 해드리고 싶다. 8584님 인문학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셨는데 제가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문자 주셨고 9552님 5월 5일 남편의 두 번째 기일을 보내고 오늘 아침 우리 남편이 왜 더 생각나고 그리운지 천국 소망으로 정말 주님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요. 참 그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오늘 이 하루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맞죠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해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분명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인 속 날마다 새로운 손님을 맞습니다. 그 새로운 손님 아 나는 만나기 싫어 귀찮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와서 그리고 그 여인 속에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분이 우리의 방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

야, 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안내원이래요, 그분들이. 우리 삶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원들이 그 우리 인생의 여인숙에 찾아온 그분들이다. 참 귀한 묵상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한보현 씨의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인생은 여인숙, 그 여인숙의 주인장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손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하늘에서 왔대요. 그리고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이 우리 방문한 손님들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여인숙이 절대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님 뒤에 손님 보내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을 또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응원하고 축복하면서요, 오늘 오프닝 말씀, 부부의 날 선물 오프닝, 그리고 인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과 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이제 그때는 학기 초가 되면은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했어요.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집에 뭐 칼라 TV가 있는지 전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뭐 칼라 TV나 전화 그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또 뭐 자가용이 있는 집도 그때는 뭐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너무 잘 살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가정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시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집과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거처이고 안식처죠. 사람들은 다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집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집을 세운다, 그리고 성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가정이 세워지고 좋은 가정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부부 간에 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이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서로 막 집안을 욕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산이 못 산이 하면서 진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무너지죠. 우리 사는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좋은 인간관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쌓아왔던 인간관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인데, 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래요. 부지런하다는 거죠.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냐? 재물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힘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게또 있어요.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자녀를 바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 그랬느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헤리티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자식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자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뒤에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자녀 교육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축구나 야구나 뭐 이런 스포츠 경기는요, 이기면 좋지만은 저도 괜찮아요. 크게 뭐 상관없죠. 그러나 전쟁에는 지면은 죽습니다. 스포츠는 저도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지만, 전쟁에는요, 지면 기회가 없죠. 자녀 교육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건데,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같이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0: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죠. 부모의 어떤 습관, 가정의 분위기, 또 부모의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학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벌, 좋은 직업, 좋은 성품,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벌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직업이 좀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데 열심히 살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없는 빈집과 같아요. 위험한 거예요. 주인이 없다니까요. 시편 127편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노력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그 뒤에 시편 128편은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런 가정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저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았다 그래요. 그큰 대기업의 회장인데 그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아담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대기업 회장이 왜 저런 집에 살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정의 행복은 건물의 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작고 초라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좋은 집,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

폐하는 제13회 울산 장로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비 소식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365일 매일 맑은 하늘 아래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비가 오더라도 빗속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요. 낭만 있죠? 우리는 때로 마주하는 비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지만 아마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비처럼 퍼붓는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그저 찌푸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빛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발을 맞추며 춤을 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언젠가는 해가 뜨고 무지개가 펼쳐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비오는 하루를 올려다보며 이 예수님을 떠올리는 낭만 어린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오감 찬송가 이 시간에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멋진 크루가 있는데요. 우리 오센 워십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센 워십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먼저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주에는 늘 함께 하시는 옥동중앙교회 우리 전송은 선생님까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고 계셨는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다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네. 네. 어제부터 조금 비가 오면서도 좀 시원한 그런 날을 맞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네. 네, 조금 더위가 가신 날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1: 네.
0: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1: 일단 악기하는 사람으로서는 비가 오는 것이 물론 당연히 와야 하는 비이지만요. 조금 불편합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악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저보다 악기가 비가 맞지 않게끔 우산을 굉장히 큰 거, 또 무게가 나가고요. 그리고 악기가 그 기온을 타요. 그래서 조금 우울한 감정을 드러낸다고나 할까요? 습한 기운이 나무에 이제 들어가니까 뭐 같이 조금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0: 네. 근데 진짜 악기를 다루시는 입장에서는 사람 또 이렇게 날씨를 많이 타는데
1: 맞아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또 오늘 감사하게도 실제로 우리 또 교수님께서
1: 제가 오늘 그러게요. 잘하는 일인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제 감정을 표현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구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표현을 해드려보고자 전달이 되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악기를 들고 한번 등판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0: 세상에 명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수님의 바이올린이 오늘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차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충민 목사님은 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는지.
2: 네, 우리 그 오감 찬송가 이 코너가 매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할 곡이 이렇게
1: 그렇습니다.
2: 업로드가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미리 올려주시죠.
2: 그래서 이번 주 찬송 곡목을 보고 오늘 방송이 막방이구나. 곧 개편이 들어가는가 보다.
0: 무슨 말씀이세요?
2: 지난주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려고 하다가 매우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도 영원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정말 제가 사실은 목사님 오늘 꼭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곡을 딱 잡아놓고 이미 다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면서 F가 있었구나. 이런 고음이 여기에 딱 올리기 힘든 영역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2: 다음부터는 콩나물 위치부터 먼저 보내주세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0: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함께 할 찬송가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또는 부제목으로 주기도송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주기도를 부르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은 그런 찬송가기도 해서.
1: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는 찬송이고 많이들 부르세요. 그런데 이 안에 숨은 박자가 많다라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변하는 박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변박입니다.
0: 변박.
1: 변하는 박자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워낙 관성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0: 맞아요.
1: 저랑 악보를 딱 보시면 어머 이렇게 어려운 박자들이었어 를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저하고 오늘 이 악보를 뜯어보셔도 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

0: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찬양은 예. 필이다. 근데 그 필의 정확함을 한 번만 담아본 다음에 네. 아 다시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폐회송으로도 사실 많이 부르기도 하고 네. 익숙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들여다보면 맞아요. 또 다른 그런 매력들이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은 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그리고 부제로 주기도송이라고 하는 네, 이 찬송가를 저희가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인치엘로의 음성으로 하늘에 계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네.

0: 네, 하늘에 계신 인치엘로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 찬송가는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그리고 부제목으로 주기도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곽충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에 얽힌 또 은혜로운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 635장의 가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관계를 맺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0: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파테르, 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635장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아버지라 부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가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시지만 가벼운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부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보통 자녀는 계속 넘어지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의 넘어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말솜씨보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내용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말씀이 저는 특별히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2: 네.
1: 정말 성경에도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2: 네.
1: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2: 네.
1: 하셨는데 때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걸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을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2: 네.
1: 네,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635장 이제 찬송가를 하나씩 뜯어볼 텐데 우리
2: 네.
1: 임소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 여러분 우리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항상 기본에 대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자가 몇 박자인지 오늘의 조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빠르기는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 4분음표가
1: 네.
2: 한마디 안에 4개 들어있는 구조이고요. 시하고 미라는 플랫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라는 모데라토의 빠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다들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찬송 중에 하나죠.
1: 이제 맞아요.
2: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1: 네.
2: 어떤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찬양을 하신 분들의 빠르기는 제 느낌에는 거의 라르고 느낌 굉장히 느리게
1: 네.
2: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를 동일하게 잡으셨구나라는 느낌으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제는 변박입니다. 변하는 박자. 한 악보 안에서 박자가 변할 때는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1: 네.
2: 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로 줄이 있었고 겹세로 줄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어떤 줄이 나타나면 무언가가 바뀔까요? 한피디님. 세로줄일까요? 겹세줄일까요?
1: 세로줄은 뭔가 끝나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2: 아 그런가요?
1: 네,
2: 제가 끝세로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1: 아 그렇군요. 네.
2: 네. 그럼 목사님한테 토스할까요? 목사님 어떤 줄일까요?
0: 네, 겹세로줄이겠죠.
2: 그렇습니다. 겹세로줄이 나오면 템포가
1: 네.
2: 변하든지 조표가 변하든지 내지는 박자가 변합니다.
1: 네.
2: 자 여러분 그러면 악보에서 두 줄이 어디에 있나를 보시고 숫자가 변하는 곳, 분모와 분자의 숫자가 변하는 곳을 찾으셔서
1: 네.
2: 우리가 찬양하는 이 하늘에 계신에서는 몇 번의 변박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의 퀴즈로
1: 오.
2: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2: 네.
1: 방송 가족분들께서 지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네, 찬송가 635장 악보를 보고 계시다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어디서 이 박자가 변하는지
2: 그렇죠.
1: 그 위치를
2: 네.
1: 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근데 진짜 딱 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2: 네.
1: 품격을 훼손하지 않을까 싶지만 요상하게 생겼네요.
2: 그렇죠.
1: 뭐죠? 왜 여기 있는 거죠?
2: 그렇죠.
1: 네.
2: 너무너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거기에서 통일성을 조금 찾아드리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4분의 4박자에서 여러분 갖춤마디와 못갖춤마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목사님 우리 이것은 갖춤마디인가요? 못갖춤마디인가요?
0: 처음 시작이 4분의 네. 4박으로 시작을 하는데
2: 네.

0: 합은음표 하나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못 갖춘 것 같습니다.
1: 정답입니다.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박자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등동댕 우리 PD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악기를 옆에 보관하느냐고.
2: 좋아요, 좋아요. 네.
1: 요거 앞부분에 목사님이 한번 살짝 한 달락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은 자매님 맨 끝에, 네. 같이 한번 목사님의 음성으로 못 갖춘 마디는 세 박자를 쉬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세 박자만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0: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로 듣는 것과 악기로 듣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뭐 듣는 분의 감상의 차이이겠죠? 여기에서 제가 요 단락까지 악기로 한번 해드려
1: 우와!
0: 볼게요.
1: 아, 드디어 이제 우리 교수님의, 악기가, 바이올린 악기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송은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1: 네.

0: 여기까지. 와. 교수님 굉장히 바쁘시네요.
1: 그게 왔다 갔다 조금 이제 예. 거리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엇박자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악기로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출발하는 데서 조금 커지는 느낌 프레이즈를 시작할 때 내 음성이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을 악기로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 같은 장소에서 보시면 제가 동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활의 속도나 활의 강세로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뭐 마음은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0: 네.
1: 4분의 4박자에 우리가 샘여림 여러분 오늘 조금 알고 지나갈게요. 강 무엇 중강 무엇일까요? 두 개 맞추시면 됩니다. 강 네. 동그라미 중강 동그라미
0: 강약
1: 약,
0: 중강 약. 약
1: 정답입니다. 그렇게
0: 다행입니다.
1: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씀하셔서 조금 네 예, 그랬어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나서 겹스로즈를 찾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 바로 앞에 4분의 3박자가 나옵니다. 이미 답을 찾아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맞아요. 네. 우리 1684번님, 네. 4분의 4, 4분의 3, 8분의 9, 8분의 12, 이렇게
1: 그렇죠.
0: 바꿉니다.
1: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여러분, 4분의 몇 박자는 굉장히 익숙한 박자예요. 그런데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정말 보기 어려운 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휘로 한다고 하면, 8분의 9박자는 9개를 흔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네. 8분의 12박자는 12개를 해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계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3박 계열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4박 계열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건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4분의 3박자가 나오는 곳에 우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워낙 곡이 조금 어렵다 보니
0: 네.
1: 목사님 거 먼저 듣고 저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4분의 3박자로 바뀌면 4박자가 3으로 줄어드니까 조금 빠른 느낌을 가져도 사실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목사님의 템포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3박으로 넘어가거든요. 목사님, 이건 3박 계열인가요? 4박 계열인가요? 어떻게
1: 3박
0: 될까요?
1: 계열이라고 보겠죠? 네.
0: 맞습니다. 9를 3, 3, 3으로 나눠서, 그러면 바로 앞에 저희가 4분의 3박자에서 8분의 9로 넘어갔죠? 그러면 결국 똑같은 3박의 계열인데, 하은 PD님은 뒤쪽에 가사 딱 보시면서, 이걸 앞에 4분의 3박자였을 때보다 늦게 부르실래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 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2: 가사의 양을 보고요.
0: 그거는 선택에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요 대목을 가사를 딱 보시고 하은 PD님은 이걸 좀 빠르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뒤로 빼고 싶으세요?
2: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0: 네네.
2: 부분과
0: 바로
2: 시험에 들게 하지
0: 그렇죠.
2: 마시고 여기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땐 뒤에가 글자가 많아서 좀 빠르게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0: 그것도 너무나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2: 네.
0: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가 변박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변박자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분의 3박자고 8분의 9박자도 3박 계열이면 사실 4분의 3박자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죠. 그런데 변박자를 쓰면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강세가 들어옵니다. 강약약이었을 것 같았는데 어떤 부분에 강약처럼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강세가 들어오는 정말 변박자만의 그 어떤 묘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부를 때는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두 줄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진짜 박자를 제대로 쪼개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정확한 박자를 모르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이건 악보도 안 보세요, 아무도.
2: 그러게요,
0: 변박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다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왕 잘하시는 김에 박자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자 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만 아홉 개를 제가 아홉 개로 쪼갤게요. 박수를 조금 들려드릴 텐데요. 시험에 들게 마 시이이고오오 쉬고 요렇게 가는 걸로 저는 박수만 치고요. 노래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한피디님의 음성으로 보기를.
2: 근데 너무 어려워서 먼저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시고 저희가 따라서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0: 뒤로
2: 지금
0: 어떻게
2: 너무
0: 할까요,
2: 많은
0: 목사님?
2: 이론들이 들어와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1: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천천히
1: 네.
0: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막요 템포로 갈게요. 하나 둘셋둘둘셋둘둘셋

0: 와, 역시.
1: 목사님 F 올리실 때, 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갑자기 허리를 제가 고추딱 세우면서요. 같이 이렇게 막 F로 올라가야 돼.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0: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1: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변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은 PD님,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까지가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언급했던 부침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여러분 근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찬송가를 통해서 저는 1000번을 얘기할 거라서 그냥 들으시면서 아, 붓. 이 음줄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렇게 붙임줄이 있음으로써 정박에서 살짝 엇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에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라는 것 앞에 한 박자가 더 그것이 정박이라서 딱 들어가져야 되는데 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강세를 조금 뒤로 탁 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악기를 들고 온 진짜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 후렴구는 아니지만 8분의 9박자에서 8분의 12박자까지 네. 악기로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쉼표를 반드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쉬고 그리고 아래 파트에서도 어딘가에 쉼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가지의 버전을 들려드릴 텐데

0: 처음은 정말 조용히 온화하게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 표가 날까요? 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일단은 저부터, 좀 그거를 눈치를 챌수 있을지
0: 일단
1: 모르겠어서.
0: 지금 이 공간에 계신 묵사님과 PD님은 이 저의 표정을 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1번과 2번의 버전이 다르다는 걸 반드시 느껴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자리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 바로 또 문자로, 샵3927,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0: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일단 너무 멋있습니다. 네.
1: 차이를 반드시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먼저, 목사님, 어떻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2: 두 번째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 네.
2: 그 강조되는 가사가
1: 네.
2: 정확하게 들렸어요.
1: 네.
2: 주의,
1: 아.
2: 주의.
1: 네.
2: 악기가 매우 비싼 악기구나
1: 아.
2: 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1: 너무 크게 웃었어요,
0: 네.
1: 제가.
0: 아, 저도 이렇게 빵 터졌어요. 네.
1: 그러면 하은 PD님 첫 번째 버전은
0: 네.
1: 어떠셨어요?
0: 첫 번째 버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저의 표현이니까
1: 네네.
0: 좀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뭔가 살짝 빠른 느낌? 뭐랄까, 경쾌한 느낌이 살짝 들었다고 해야 되나?
1: 네, 제가
0: 그렇습니다.
1: 의도한 바를 두분다 바르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불렀던 그런 느린 템포, 보통으로 해서 조금 더 느린 템포로 간다면, 두 번째가 좋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0: 문자로 지금 전 두 번째가 좋아요.
1: 네, 두 번째는 바로 쫓아가는 기분에 그 어떤 쉼표가 있어서 긴장을 유발하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하나 더 여러분 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찬송가 전체에서 본인에게 가장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는 어디인지 한번 저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0: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1: 이를테면 자기 마음에 가장 각인되는 가사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0: 네.
1: 구원하소서 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하고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따라가게끔 연주하는 게 제가 두 번째 의도했던 그런
0: 네.
1: 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 때 음악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템포를 넣느냐에 따라서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쉼표를 무시하시면 조금 평온하고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쉼표를 지키시면서 정말 짧게 숨 쉬고 따라 붙으시면 아, 뭔가를 쫓아가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냥꾼의 느낌으로 부를 수
0: 네,
1: 있거든요. 근데
0: 알겠습니다.
1: 두 번째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0: 네,
1: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가사에서
1: 그렇죠.
0: 가장 긴장도가 올라가는지
1: 네.
0: 네, 그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네.
0: 뭐 여러 군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럼요.
0: 네, 뭐
1: 네.
0: 영원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네.
0: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어떤 또 감상을 보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이
1: 네.
0: 시간 함께 불러볼까요, 그러면?
1: 네. 그러면 8분의 9박자에서부터 우리 8분의 12박자까지 한번 목사님과 더불어서 저희도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0: 시험에
1: 하겠습니다. 시험에
0: 들게
1: 들게
0: 마시고.
1: 마시고, 자, 박자를 드릴게요.

0: 이런
1: 여기까지.
0: 느낌입니다.
1: 네. 오, 저는 영원히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0: 아, 그 네. 목사님한테 묻어서 가니까 F가 대략 나네요.
1: 뭔가 좀 자신감이, 그러니까 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안도감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0: 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느 곳은 조금 달려나가고 싶고, 달려나가는 데가 있으면 조금 빠져나오는 곳이 있는 음악은 이중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8분의 9박자라는 3박자 계열이 나온 다음에 영광, 영원히. 영원히는 왠지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목사님. 네. 그래서 보통 다들 부르실 때 8분의 9박자에 있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권세 주에까지는 막 조금 가시다가 영광, 영원 여기서는 뭐 거의 음표는 거의 마음이 없다고 보고 뭐 리타르단도 비롯 네. 다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거기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노래 부를 때?
2: 네, 음정만 나면.
1: 아, 네, 아 음정만 네, 나면.
0: 네, 네. 그렇죠.
2: 나는 게 문제죠.
0: 아, 그렇죠. 네. 8분 음표로 기준을 잡은 그런 박자들은요, 꽤나 깁니다. 8분의 6박부터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위쪽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조금 쪼개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 마디 즈음에 영광, 영원에 보시면요. 송은 선생님, 우리 영원 가장 고음 안쪽에 있는 그 우리 알토 파트요. 그거 소프라노랑 같이 한 번만 쳐줘보세요. 시작 화솔라시 자 거기랑요. 네. 맨 마지막에 아멘에 보시면 사실 송은 선생님 우리 여기 뒤에 거는 빼고서 그 처음 화음으로만 끝내주세요. 끝에 두 마디로 아멘 이렇게 내성 없이요. 하나 둘 원 아멘으로 끝나도 어색하세요?
2: 어색하지 않습니다.
0: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악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멘부터 이렇게 내성에서 박자를 네 개로 쪼개어줍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담으로 느낌을 내기 나름이라서 여기에 지금 페르마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은 PD님하고 저는 위파트를 한 박자로 딱 끝내볼게요. 이해가 네. 되셨을까요? 그럼 네. 아멘. 맨. 이렇게 끝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 없이 예. 우리는 한 박자를 딱 끝내고, 이제 빠이 이런 느낌이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원본대로 불러주세요. 일단 저희가 먼저 한번 조금 비어 보이는 좋습니다.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아멘부터 갈게요. 송 선생님은 내성은 채워주세요. 가볼게요. 시작. 아멘. 자 조금 정이 없었다
1: 이렇게 삐졌다
0: 아 약간
1: 네, 이런 느낌
0: 이번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면 이제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목사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3: 아멘
0: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부탁할 때도 하은 PD님하고 저처럼 맨 이러고서 사라지면 너 어디 가니? 막 이런 느낌인데
1: 네.
0: 목사님의 이 여운이 남는 이 박자 그래서 페르마타까지 이 작곡가는 의도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여러분 변박이라는 건 그냥 대충 쓰고 싶어서 나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이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작곡가의 의도가 있고요.
1: 네.
0: 같은 3박 계열이어도 8분의 9박자 아까 우리 하은 PD님이 짚어주신 대로 뭔가 가사가 많고 음표가 늘어나면 좀 더 긴장감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 안에 넣어야 될 개수가 많으니까요.
1: 네.
0: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긴장을 부르는 가사는 어디인가요?
1: 네, 우리 1684번님께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동이 된
0: 네.
1: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